0: 네, 오늘 드디어 D-Day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 저희 부산 극동방송에서도요, 이 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 연결해서 투표소 현장 분위기도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전국 투표율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목사님?
1: 보니까 9시 기준으로 7.4%네요.
0: 네. 그리고 또 사전투표율이
1: 23.51%.
0: 역대 투표율 한번 살펴볼까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에 요 9시 현재 기준으로
1: 당시 맞아요. 6%였고
0: 네.
1: 그 21대 대선이 9.2%, 또 22대 총선이 6.9%니까 지금 7.4%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0: 그렇죠.
1: 네.
0: 현재 투표율이 나쁘지 않다라는 네. 소식 전해드리면서 아직도 투표하러 안 가신 분들 계시면 빨리빨리 일어나셔서 투표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표하게 되는 이 선거, 이 투표하게 되는 종류는 어떤 분들 투표하게 되나요?
1: 시도지사는 기본적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구시 군의장, 그리고 시도의회 의원, 그리고 구시 군의회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그리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그리고 교육감과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아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을 겁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입투표가 오늘 오후 6시면 마무리가 되니까요. 어영부영하다 보면

0: 금방 이 투표 마감이 돼버려요. 그래서 일정을 지금 보내시겠다 계획하시는 분들은 저는 선투표 후 일정 이거 권해드려요, 목사님.
1: 맞아요. 뭔가 일을 하고 돌아와서 하겠다 싶으면 늦어요, 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꾼을 뽑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잘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꼭 먼저 일을 하지 말고 먼저 선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볼일을 보러 나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0: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서 투표를 해주시는데요.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 2008년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해서 선거권이 있습니다. 준비물 어떤 것들 해당되나요?
1: 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되는데요. 실물 신분증도 괜찮아요. 뭐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도 가능하고, 근데 요즘에는 모바일 신분증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뭐 패스 등 다양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잘 살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여러분들께서 오늘 소중한 이 한 표를 행사해 주시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투표하고 오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인증 문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투표하셨나요?
1: 아유, 저는 제일 먼저 가봤죠.
0: 역시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벌써 새벽같이 투표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또 투표하러 이동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투표 인증 문자 한번 받아볼게요. 예, 뭐 찍었나 이런 건 절대 보내주시지 마시고 그냥 투표를 했다 말았다 할 거다.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 비밀 투표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혹시 벌써 지금 9시 11분이니까 투표소가 개소된 지 지금 한 3시간 정도 지났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저는 투표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국민의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고 오신 분들은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아직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투표 동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예요. 아, 이 중요한 날, 오늘 또 더 중요한 일을 저희는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저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말씀의 열차는 출발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권씩 쉴 새 없이 칙칙폭폭 달리고 있는 이 말씀 열차.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그 옥중서신
1: 맞아요.
0: 이 세 권을 네. 연속으로 쭉 네. 봤고요. 순서에 따라서 오늘 다른 책 챕터로 또 넘어가게 됐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어떤 책일까요?
1: 여러분 오늘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작스럽게 유대인의 방해 때문에 이 지역에서 급하게 피신하게 되는데 좀 더 많은 가르침의 기회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고작 3주라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이 책에 담겨져 있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미성숙한 신앙의 고민, 이걸 해결하고자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신생교회, 그게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지만 바울은 그 어떤 교회보다 아주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칭찬하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큰 고민이 있던 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과연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0: 와,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어서는 정말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보기 준비해 주셨죠?
1: 네, 세 가지인데 오늘은 여러분 투표 날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보기를 두 개 드리면 너무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세 개 드립니다. 첫 번째 1번 데살로니가 전서, 2번 데릴 사위, 3번 데려갈까 말까.
0: 와, 오늘 힌트만 들어도 그냥 웃음이 피식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의 이름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1번 데살로니가 전서.

0: 2번 데릴 사위. 3번 데려갈까 말까.
1: 남양 특집처럼 해드렸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답과 함께 오늘 아침 표정 또 투표소 가고 계신 분들 현장의 표정 담아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투표 현장에서 인증샷도 보내주셔도 좋겠네요. 자 어디로 가실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궁금합니다. 아,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을 통해서는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우물정 0933 샵 0933입니다.

0: 네. 오늘 아침 함께 공부할 책 목사님 공개해 주시죠.
1: 예, 바울이 최초로 쓴 편지이고 고작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복음에 전해졌지만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서 그 세워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 바로 1번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0: 와, 데려갈까 말까 대리 4위까지 등장했는데 오늘 함께 공부할 책 데살로니가 전서 이 책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 스쳐 지나갔는데 거기에 또 교회가 탄생하고 또 그 교회의 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애틋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군요.
1: 네, 맞습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동시에 다 느껴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낳았어요. 낳았는데 제대로 젖도 물려보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고 이 아이를 놓고 떠나야 되는 이 부모의 심정이 너무 간절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0: 친구들을 향해서 그 마음에 좀 애틋하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1: 아, 비유가 너무너무 애틋하고 가슴에 와 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로서 아비로서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투표하고 오셨는지 투표 인증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잘하고 오셨는지 또 투표소 분위기는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리포터가 되셔가지고 현장의 분위기들 또 사진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저 멀리 경기도 성남에서 보내주셨어요. 와, 사진과 함께 4420님입니다.
0: 샬롬 피디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성남입니다. 오늘은 이 땅을 위해 이 지역을 위해 주님의 일꾼들을 정하는 귀한 하루인데요. 저도 조금 전에 투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 꼭 좋은 일꾼들이 탄생하기를 기도합니다. 투표 인증합니다.
1: 아, 사진도 한 장 보내주셨는데요.
0: 와,
1: 아, 도장을 손등에 하나 찍어 오셨어요. 다녀왔다. 진짜 찐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아, 이 보도블록 위에 지금 손등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제 막 투표소 나오시면서 한껏 찍으신 것 같고요. 또 정말 대단하신 것은 이 투표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 방송도 듣고 계실까?
0: 와, 오, 그러니까요.
1: 대단하세요. 네, 공휴일에도 이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 식지 않는 여러분들 정말 애정합니다. 자, 그리고요. 8432님입니다.
0: 샬롬, 투표하고 왔습니다. 일찍 가니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아직 줄이 길지 않아요. 지금은 일하러 와서 이어폰 끼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정답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 와, 와. 예, 이어폰 끼고 방송 들으면서 새벽에 그러니까요. 투표까지 하고 오시고
0: 부지런하십니다. 진짜 부지런하세요.
1: 어르신들이 일찍 투표하러 가셨다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아직 투표하러 못 가신 분들 얼른 일어나세요, 여러분. 얼른. 아, 네,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만 아차하면은 투표 시간이 끝나요.
0: 맞아요. 네. 이게 순간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보통 이 보궐선거는 8시까지 하잖아요. 평일날 하니까. 근데 오늘은 공휴일이다 보니까 6시까지입니다. 진짜 서두르셔야 돼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차성준 장로님 정답 주셨어요.
0: 와, 정답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닐지요. 이거 정답 애매하신데 아닐지요는 기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1: 어려울 뻔했다고 우리 장로님께서 아침에 또 유쾌하게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요 5843님 대전에서 주셨습니다.
0: 와, 새벽 일찍에 투표하고 왔어요. 점심은 설렁탕으로 정했어요. 양혁수 목사님 말씀 열차 데살로니가 전서 칸이죠. 우리는 출석합니다. 대전은 맑은 날씨에 더운 날씨입니다.
1: 네, 아, 우리 그 양혁승 목사님 기장 되셔서 오늘 말씀 열차 출발했다고 하셨는데 참 표현이 예쁘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지금 칸에 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완벽하게 아시고 다음 칸 준비하셔야 됩니다.
1: 제가 볼 때 목사님 오늘 아주 깊은 연구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아, 어제 안 그래도 생방송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0: 맞아요. 방금? 저는 항상 전 방송을 듣는데
1: 네네.
0: 어제는 진짜 제가 진짜 어제 남성호 목사님 하시는 거 들으면서
1: 네.
0: 아, 확실히 남의 방송을 들어야 내 방송의 수준이 높아지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갑자기 왜요, 근데? 아니, 왜 수준을? 아, 네, 목사님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계신데.
0: 아니, 목사님. 어제 남성호 목사님 네. 보니까 와, 저는 진짜 우리 남 목사님이 깊은 줄 알았지만
1: 네.
0: 야, 이건 뭐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 무슨 깨달음이요?
0: 이 골로새서를 대충 봐서는 안 되는구나.
1: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좀 평소와 다르게 오셨다면서요?
0: 저 옛날에는 그 전까지는 보통 이렇게 쭉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했는데
1: 네네.
0: 오늘은 진짜 심도 있게 옛날에 보던 개론책 꺼내놓고 막 이러면서
1: 네네.
0: 아, 그랬습니다.
1: 아,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이 공휴일이고 투표일이잖아요. 이런 날 라디오 켜고 방송 들으실 열정이면 진짜 성경을 애정하고 또 우리 방송을 정말 사랑하고 지금 경기도 성남에서 지금 대전에서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전국에서 오늘도 이 성경 공부 이야기에 푹 빠져들어 계시기 때문에 양 목사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기대해도 좋을까요?
0: 아, 기대는 주님께 하시고요. 참고로 한 군데 더 있는데 대전하고 뭐

0: 이렇게 성남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서울에서도 이 날만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아, 저희 어머니라고.
1: 어머니 한번 불러주시죠.
0: 어머니 투표는 하셨습니까?
1: 전국에서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는 또 공휴일이니까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고 또 인증해 주시죠.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투표하고 오셨나 인증 보내주시고 평소에 또 아침 바빠서 문자 참여 못하셨던 분들 오늘은 참여해 보시고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창은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양혁승 목사님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하는 성경 열차, 구원 열차 출발합니다.

0: 목사님,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책입니까?
1: 예,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과 개척을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약 3주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데, 근데 그 당시 바울이 전했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상의 진정한 왕이고 주라는 이 선포의 말씀이 이제 반역 혐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성도들을 남겨둔 채 급히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제 남겨진 성도들이 너무 걱정이 됐던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안부를 확인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자 바울은 격려와 이 후속의 양육을 위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아, 재미있는 것은 이 대서른이가 전설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처럼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서른이가는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과 5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확실하게 나눠지는데 이 중간중간에 세 개의 기도가 등장을 해요. 서신의 시작에 그리고 중간에 끝에 이 기도를 넣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죠. 마치 어미가 자식을 늘 이 젖을 물리고 또 양육하듯이 그렇게 세 개의 기도로 이 대서른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구조적으로 보면 전반부 1장부터 3장에 보면 그들의 이 신실함에 대해서 큰 칭찬과 또 격려를 하게 되는데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겨왔던 이들이 그들이 조상 때부터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이웃의 소외 그리고 가족의 적대라고 하는 큰 대가를 요구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재림 소망으로 이를 잘 견뎌냈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과거에 그들을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겸손한 사랑으로 섬겼고 결코 돈이나 어떤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예수님과 바울 자신처럼 대사로니가 교인들 역시도 동족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동족 그리스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고난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동참하는 너무나도 고귀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일깨워주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후반부 4장부터 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좀 실제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거룩한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도전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당시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 거기에 휩쓸리지 말 것을 강요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성적인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성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 존엄성을 더럽히지 말 것을 권면하죠. 그리고 성도는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말해요. 이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그를 말미암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너그럽게 베풀어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주제인 이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성도들 중 일부가 순교당하고 이러면서 먼저 죽음을 당하게 되자 남은 이들이 슬퍼하며 질문합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와 산 자 모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땅에 온전한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 세울 것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권면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의 이런 선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폭력과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평화와 안전을 가져올 수 없고 그들의 그런 생각들은 망상이라는 거죠. 참된 평화는 오직 재림하실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라는 것을 끝으로 이 대서른이가 전서는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서른이가 전서의 주제를 세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세 기둥이 있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가 너무나도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종교와 문화 타락하지 않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성도라면 육체를 정결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구별된 삶, 날마다 구별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력히 선언을 하죠. 두 번째는 형제 사랑 그리고 현실에 대한 성실함인데 종말과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내 일상을 팽개치거나 영적인 환상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

나의 열심히 일함이 궁핍한 자들을 돕는 그 도구가 되라고 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치 있는 일상의 노동, 그것을 제외하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는 거.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독특한 점은

0: 라고 3장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4장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 깨어서 구원과 소망을 가지라. 그러니까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류 악한 문화와 가치관에 거룩하게 역행하는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불의와 음란과 권력지향적인 태도로 흘러가게 될 때 성도는 겸손한 사랑, 겸손한 섬김, 성적인 순결 그리고 다시 오실 왕에 대한 소망을 그 소망을 품고 꿋꿋이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도전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1: 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을 정도로 목사님께서 완벽 해체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0: 머리가 아프네요. 제가 이렇게 네. 초집중해서 말한 게 진짜 와.
1: 아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개관을 해주시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야말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누차 언급하고 있는 서신서는 없군요.
0: 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그 당시에 너무나도 중요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내용들이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는 재림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재림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내일 데살로니가 후서는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1: 그렇군요. 사도 바울이 잠시 방문했을 뿐인 이 교회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띄우는 메시지. 당시 1세기 당시에 이 인구가 이 데살로니가에 한 2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고 당시에는 이 다신론이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여러 신들의 이 시달렸던 이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깊은 매료를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어쩌면 이 그리스도 신앙의 완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출발이 창조부터 시작했던 그 이야기가 타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든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을 통해서 진짜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정말 놀랍도록 이 구원을 향한 열정과 또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첫 번째로 썼던 이 서신이 종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치열한 윤리적인 싸움과 모든 신앙의 싸움들의 종결은 결국에는 바른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그 마지막 결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자, 총 5장 분량의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양혁승 목사님과 함께 이어서 큐티에 갈 건데요. 오늘 몇 장 함께 읽고 묵상해 볼까요?
0: 예, 오늘 저희가 라이브로 들었으면 좋겠는 그 말씀 그리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어떤 대목입니까, 목사님?
0: 요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종말론적 삶에서의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거룩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거룩이 어떠해야 되고 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 네. 여러분들과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읽고 이어서 계속 큐티해 볼 텐데요. 오늘 6.3 지방선거일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

0: 투표가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투표 인증 문자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여차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0317님도요. 투표소에서 나오시면서 그 셀카를 하나 찍어 보내주셨죠?
1: 와, 그러네요. 이분은 무조건 투표하신 분이시네요.
0: 개인 택시 하시는데, 네.
1: 아, 그러시구나.
0: 운행하시면서 또 놓치지 않고 또 투표하고 또 이어서 일정 하신다고요? 투표 전, 투표 후 해서 와. 전후 얼굴 사진을 보내.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전에는 약간 햇빛 때문에 찡그리셨고, 투표 후에는 활짝 웃으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투표소 다녀오신 또 인증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께서요, 투표용지 혹시 촬영해도 되나요 하셨는데, 아유, 투표용지 촬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절대 투표용지는 촬영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증해주세요 해도 여러분 이렇게 얼굴 사진 뭐 요 정도
1: 맞아요.
0: 이런 거 좋고요. 여러분들 꼭 또 이 유권자 여러분들 신분증 챙기셔서 관할 지정 투표소로 가셔서 오후 6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 오늘 총 7표를 1, 2차에 걸쳐서 투표하게 됩니다. 광역 기초단체장 교육감에 대한 투표 용지 3장을 받아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은 후에 지역구 광역 기초 의원 비례대표 광역 기초 의원에 대한 투표 용지 또 4장을 받아서 같은 방식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1: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 6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전부 다 한꺼번에 받았는데, 야, 그 투표하시는 분들 잘 하라고 라인에 쫙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넘기고 뽑고 이렇게 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0: 네네. 가시면 안내를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투표소 현장으로 얼른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합, 경기 평택 등 14개 지역구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투표까지 포함해서 총 8장을 받게 되십니다. 투표용지 어느 곳이든 기표를 한 후에는 투표지 교체를 요구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 공개하시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실 수 없고요.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아까 우리 0317님처럼 밖에
1: 맞아요.
0: 나오셔서 이렇게 입구 등 혹은 뭐 표지판, 포토존 등을 사용하셔서 인증샷 찍는 것 가능하시고요. 투표 용지는 절대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의미 있는 날이니까요. 꼭 가셔야겠죠, 목사님?
1: 네. 아니, 그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은 한 손에는 성경을, 복음을, 한 손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챙겨서 투표소로 얼른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찬양 듣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함께 라이브로 읽고 같이 큐티 이어가보도록 하죠.

라이브 성경 낭독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0: 오늘의 큐티 가이드 양혁승 목사님입니다.
1: 예수 믿은 후 우리의 삶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바로 이 달라져야 한다,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너무나도 짧은 훈련을 받은 교회였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연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그들은 너무나도 많이 다른 삶을 달라진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죠. 당연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준을 높이고 싶었을 거예요.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더 다른 삶, 더 온전한 삶,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계속 거룩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계속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바울은 말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의 기준을 정확하게 하라. 3절 말씀 보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거룩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짧게 그 복음을 접하다 보니까 아직 옛 습관들과 삶의 모양을 그 옛 모습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이 거룩이고 음란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 여전히 헷갈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룩의 정의부터 새롭게 하는데 여기서 거룩 하야스모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보면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거룩한 기준이자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끊을 수 없는 이런저런 인생의 습관들, 죄의 문제, 비록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께서 그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끊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키라. 10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 풍성하게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하기에 열심을 냈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더 확장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모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 사수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첫사랑을 사수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여러분 왜 요한은 첫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랑의 이 처음 사랑이 확장되지 못함 때문에 날마다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 교회에 이런저런 위기가 찾아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 모두는 사랑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넘치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도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오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더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뭘 하든지 거룩의 기준을 늘 정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의 범위를 날마다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는 거룩한 기준을 정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범위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범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투표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은요 다른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가 없어요. 내 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 투표 용지마다 한 번씩만 투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 번 도장 다 찍으시면 무효표가 되니까요. 이거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투표하실 때 총 7장을 두 번에 나눠 받게 되는데 목사님은 사전 투표하셨으니까 한 번에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투표 용지는 총 7장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목사님?
1: 교육감, 시도 교육감이고요. 광역 단체장, 그리고 기초 단체장, 지역구 광역 의원, 비례 대표 광역 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이렇게 7장입니다.
0: 맞습니다.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투표용지 4장을 받게 되고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14개 지역의 유권자는 한 장이 추가돼서 총 8장 받게 되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북구갑 같은 경우에 총 8장을 받게 됩니다. 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오늘 6시까지 투표소로 꼭 달려가시고 이거 먼저 하시고 나머지 일정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인증샷도 많이 보내주시고 투표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6588님도요 이렇게 주셨어요.
1: 와우, 말씀의 귀에 마음에 쏙쏙 맛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빈수정 권사님이십니다.
0: 와, 감사해요 권사님.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신 분은요.
1: 동부교회 양옥수 목사였습니다.
0: 저는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용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동방송 사랑하는 애청자 전준민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초등학교 4학년 장난꾸러기 딸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정방송 전파 선교사로 섬기는 저는 장애인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이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분들을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천하보다 귀한 장애인분들에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전준민 전파선교사님 만납니다.
0: 아, 제가 20대 후반대에서부터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쪽 분야에서도 일을 했고 현재는 장애인 주간보호소에서 최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배웠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았지만 정말 그 영혼들 앞에서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이 귀한 영혼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귀한 영혼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제 자신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받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1: 전 선교사님은 어떻게 처음 생명의 복음을 접하게 됐을까요?
0: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유교와 불교와 무속을 신봉하는 집안에서 이남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너무 아프고 자주 아프고 죽을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는데요. 특히 우상을 30년 넘게 섬기는 등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온갖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의 권력이 삶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지만 저의 삶은 삶의 현실은 늘 만족할 수 없었고 두려움과 좌절 그리고 불안과 슬픔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졌고 자살을 결심했는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절체절명한 순간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 삶의 고난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전준민 선교사를 부릅니다.
0: 하나님이 저에게 요한계시로 3장 20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죽음에서 참 생명을 얻었고 그 후부터는 저의 모든 인생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자 주인이 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극동방송을 애청합니다.
0: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고 많이 피곤하고 잠하고 싸우고 있는 힘든 저의 마음을 극동방송 청취를 통해서 회복되는 힘을 얻었어요. 우연히 방송을 틀었는데요. 이 극동방송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저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늘 불교 방송을 애청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방송 채널이 극동방송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기도가 생활화되는 그런 큰 은혜를

0: 하나님께 입었고 힘에 겨워 지친 영혼들을 위해 전하는 생명의 말씀과 찬양하는 찬송과 목소리를 들을 때 심령에 큰 위로와 감동이 밀려와 어느덧 짜증과 원망과 피곤이 물 흘러가듯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칩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의 헌신의 길에 들어섭니다.
0: 작은 섬김의 손길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 심령의 감동으로 받았고요. 이렇게 직접 발로 가지 못하는 곳까지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복음 전파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여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 절망과 슬픔에 빠져 희망 없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고요. 또한 자유가 없는 나라에 십자가 복음이 방송 전파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자유를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전파 선교사 동참을 통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고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0: 사랑하는 은서 엄마, 남편으로서 정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참고 나를 주님 안으로 인도해준 인생의 반려자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 또 감사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많이 어렵고 절망스럽지만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은서 엄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오직 주님만의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장난꾸러기 딸 전은서야, 아빠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귀한 딸 은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주님에게 참 사랑을 배웠으니 아빠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의 받은 귀한 사랑 하나님의 딸 은서에게 충만히 채워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원할게.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가장 귀한 선물, 아내와 아이를 향한 사랑의 편지에 이어 전준민 전파 선교사님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우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 형제, 자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데요. 저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참 기쁨과 소망이요 영원한 빛과 생명이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저의 모든 가족과 저와 같이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족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 모든 사람을 만났지만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이렇게 전준민 전파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장애인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가족들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며 특별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준민 선교사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말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FEBC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은영 원장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는 피코로나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군으로 주로 장관에서 증식하지만 전신으로 퍼져 다양한 장기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는 폴리오 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에코 바이러스, 엔테로 바이러스 D68 등이 포함되며 소아 연령층에서는 특히 흔히 발견됩니다. 감염은 주로 분변, 경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침 재채기와 같은 비말 전파 그리고 환자의 체액과 직접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곡이나 수영장 등과 같은 수중 환경에 노출되거나 어린이집과 학교와 같은 집단 환경에서 유행이 보다 더 쉽게 확산됩니다. 엔테로바이러스의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족구 병입니다. 콕사키 바이러스 A16,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 발, 구강 점막에 수포성 발진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헤르판지나, 즉 구내염입니다. 인두 후벽에 소수포성 병변과 궤양이 형성되며 고열과 인후통을 동반합니다.

세 번째는 무균성 뇌수막염입니다. 엔테로바이러스는 여름철 소아 무균성 뇌수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두통, 발열, 구토, 경부강직이 특징적입니다. 네 번째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입니다. 보통 출혈성 결막염을 이야기하면 아데노바이러스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엔테로바이러스 70형 그리고 콕사키 바이러스 A23형에 의한 급성 출혈성 결막염은 급격한 결막 충혈과 통증, 눈곱을 유발합니다. 다섯 번째는 심근염, 심낭염입니다. 주로 콕사키 바이러스 B군이 원인으로 흉통, 호흡곤란,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고 급성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엔테로바이러스 D68은 호흡기 감염 및 천식 악화와의 연관이 있으며 드물게는 이완성 마비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에서 합병증이 나타나는 비율은 작지만 그 중증도가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나 면역저하자에서는 중증뇌염, 심근염, 신생아 폐혈증 증후군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엔테로바이러스의 진단은 보통 임상 양상으로 가능하지만 확신을 위해서는 PCR 검사를 시행하거나 대변, 뇌척수액, 인후도말 검체의 바이러스 배양을 통해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하여 확진을 하기도 합니다. 엔테로바이러스의 치료는 대증요법이 원칙입니다. 현재까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없고 발열 시 해열제, 탈수 예방을 위한 수액 보충, 통증 조절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중증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입원 치료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이 그렇듯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역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폴리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만 다른 엔테로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 상용화된 백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기침 증상이 있을 때는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며 장난감이나 식기, 집기 등은 자주 소독을 하고 감염이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등교나 등원을 제한하고 병원에 내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대체로 경미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중추신경계나 심장을 침범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와 증상 호전이 되지 않거나 악화가 진행되면 신속히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예방을 잘하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덕천교회 김경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저는 오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정말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성부님의 사랑의 복입니다. 성부님의 사랑의 복입니다. 네. 여러분 성부님이라고 하니까 좀 낯선 단어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이보다 더 좋은 호칭이 없어요. 성부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버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호칭입니다. 신비로워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 보통 촌수를 따지면 그래 안 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를 할아버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면은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의 복이 사랑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은 기독교 역사의 대대로 사도 바울 이후에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 축도로 사용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까지 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를 끝낼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렇게 제가 축복을 선포하고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고 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작은 말구유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독생자를 그곳으로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 내려고. 아, 목사님 나 살았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이미 우리 인생은 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인생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 죽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산 육신 고기 덩어리는 이거는 유한한 짧은 정해진 생일 뿐입니다. 산다 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 관계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 지금 하지 말고요. 집에 가서 해보시면은 육과 영의 단절을 말해요.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그냥 그대로 장사 치르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 영원한 저주 속에서 살다가 끝내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 이런 저주받은 인간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접해보지 않은 이들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청춘 남녀가 사랑해보기 전에는 사랑에 대하여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듯이 해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사랑,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는다 하여도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하여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유효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러분

사람들이 좀 왜곡된 인격을 갖고 있음을 보았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고 자라지 못하면은 왠지 모르게 이 사회를 향하여 그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에서는 감사보다가는 불평이 더 많고 사랑보다가는 미움이 더 많고 덮어주기보다가는 이해와 관용보다가는 판단과 정죄가 더 많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애들 이래 그때 보면은 저절 넉넉히 먹이면 애들이요 생글생글 웃고 천사 같아요. 근데 애들이요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예쁜 애들도요 막 때를 쓰면서 우는데 그 우는 모습을 보면은 별로 이쁘지가 않거든요. 왜 우느냐? 저 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영물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출출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모자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부자가 돼야 돼요. 넉넉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의 폭이 얼마나 커지는지 이해의 폭이 커져요. 사람을 보는 그 안목이 달라요. 대화의 수준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관이 남달, 인생의 목적이 벌써 방향 전환이 되어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뭘 딴 거 요구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랑의 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사랑을 넉넉히 부어달라고 그래서 배불리 먹고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이 모자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퍼나르는 사랑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하겠습니다. 성자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성자님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기독교가 타종교가 가장 극명하게 차별나는 차별되는 차별성이 뭐냐? 은혜라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잘 찾아낼 수 있는 용어가 은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쓰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공짜다 그 말이에요. 자칫 여기서 우리가 우를 범하기 쉬운 것은 공짜라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값싸게 취급할까 봐 그게 약간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물건을 하나 사도 돈을 많이 주고 사면 그걸 극진히 아낍니다. 매우 귀중히 다룹니다. 그런데 그냥 누가 가다 오다 선물로 툭 던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얻으면은요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 합니다. 귀히 여기지 않아요. 아무데나 그냥 던져놓고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 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소중히 다루지 않아요.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때로 값없이 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완성시켜 이루기 위하여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명확하진 않잖아요. 왜? 우리가 천국의 문턱을 넘어 하나님의 품에 딱 안기는 순간이라야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거거든. 지금 상태로는 몰라요. 여기 있는 목사도 나중에 천국 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왜 안 보이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토록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받은 구원을 소중히 다루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희생을, 대가를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희생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당신의 피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따라해 보실까?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피를 흘렸다고요. 지금도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뛰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어서 우리를 살려낸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피값을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쫙 흘러가고 있는 한 줄기에 우리나라의 한강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강들이 이 낙동강을 통해 쫙 영산강으로 흘러가는 한 줄기의 강줄기를 어디서 찾느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은혜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은혜에다가 마지막 도장을 찍고 끝을 맺습니다. 이게 66권의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사도 바울.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은혜, 먹어도 은혜, 굶어도 은혜, 영광을 받아도 은혜, 고난을 받아도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도 다른 사람보다가 더 많이 했다마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는 왜 자꾸 내가라고 합니까? 내가라고 하는 걸 십자가에 못을 박은 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예수 믿고 나면 왜 내가 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축복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조금 단어상 어감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놓는 것이, 비교하는 것이 유익한데, 오늘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성령님과 잘 사귑시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원어적으로 풀이한 것을 찾으라 그러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코이노니아, 사귐도 매우 귀중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영적인 사귐이기 때문에. 우리는 훗날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의 사귐, 이게 엇나가기 시작하면 매우 신앙생활에 불편을 가져옵니다. 어떤 교인이 마음에 끌이 낀다 그러면 그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교회 가면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들, 우리 혈육보다가도 더 가깝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이해가 넓은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가면은 너무 살맛이다 이러면은요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육적인 관계도 그렇다면은 영적인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을 어떤 물건으로, 기계로 생각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잘못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떤 이들이 마이크에다 대고 성령을 마치 자기가 찍어낸 물건 파듯이 받아라 받아라 그래. 그래가지고 막 휙휙 소리가 나요. 그 사람들은 입에서 휙휙휙휙 불받아 불받아 불받아 불받아 불받아 그래가지고 막 성령 받아라 그러고 손바닥으로 확 때리면은요 또 그 사람은 받았다고 나자빠져. 절대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지, 정, 의가 합쳐져 인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 교통, 코이노니아, 교제, 이게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된다 답답해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잘 소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소통 잘하는 사람이 어떤 분야든지 간에 잘하는 거예요. 저도 늘 그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우리 교인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까, 그걸 늘 노력을 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사이가 친밀해져서 그냥 눈빛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알 정도가 되면 얼마나 그게 행복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과 저와 만난 지가 꽤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는 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알겠습니까? 아주 제한적이지요. 아주 미미하지요. 너무 아는 게 적지요. 그래도 이 중에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 아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내도 나하고 평생토록 같이 살았지만은 나에 대해서 다는 몰라요. 나를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사귀며,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격이라 했고 그분과 우리가 잘 사귀어야 된다 그랬어요. 행복한 부부는 사귐이 좋은 것처럼, 교제가 잘 되고 통하는 게 많은 것처럼 성도가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성령님과 잘 교제가 돼야 되는데, 혹한 성도님들 중에는 그 성령님을 오해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절대 근심되게 하지 마라. 인격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근심덩어리가 됐다. 행복 끝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근심덩어리가 됐다. 그 가정은 매우 불행해집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근심덩어리가 됐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느 때 근심할까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네. 성령님은 인격자라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악이 있으면 성령님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막 화를 내면은 성령님은 화내는 것을 자제하지는 않지만은 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다만 성령님은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쳐내며 가슴을 칩니다.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독합니다.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다른 죄는 용서를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용서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필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 없다, 지옥행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거를 회방이라 그랬어요. 회방, 성령을 회방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욕되게 하면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래. 예.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은 부모예요. 왜 부모한테 거역해요? 그러면 잘될 자식,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잘됐다 손쳐도 그거는 이미 인생 실패자예요.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가르쳤지 그러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시고 천대에 이르는 복을 약속하셨지만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이 잘되는 법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령님을 거역하고서야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만약 그게 잘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는 매우 불행한 거죠. 왜? 그 잘 된 게 그 사람의 불행이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돼요. 성숙한 성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합니다. 모든 삶을 컨트롤,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컨트롤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컨트롤합니다. 교회를 컨트롤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컨트롤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여전히 지금 이 공간 안에 보이지 않는 산소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한 성도가 되어 그 성령님에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0: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춤추기를 원하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신바람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에 위치한 덕전교회 김경련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8-9100번 덕전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수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민투표 선거일입니다. 모두들

0: 투표하셨는지요? 안 하신 분들은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훌륭한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요, 평화로운 교회 허민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여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 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기억하고는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자하고도 분명하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거칠고 메말라 보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평안과 희망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그 고통과 문제를 넘어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열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는 가장 강력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홀로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혹은 혼자 기도하다 지친 분들이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외롭고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거칠고 어두울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또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납심한 분들에게는 부르짖을 수 있는

0: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물질의 어려움 또 관계의 깨어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심령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화평과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절망의 배옷을 벗기심으로 제들 안에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의 시간, 먼저 첫 찬양 한 곡 듣고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장문 100원,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 뒤 네 자리를 공개치 않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사연입니다. 9325님, 서울에서 지내다 찬양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악령마저 떠나가는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임재의 찬양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요즘 이런 찬양사역에 또 헌신하는

0: 흔치 않는데 이렇게 또 찬양사에게 자신을 드려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찬양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 되기를 우리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9325님 이제 찬양 사역을 위하여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넘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들이 찬양의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찬양 중에 떠나가게 하시고 또 어두웠던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있도록 사랑한 자를 주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7087님, 아들이 군대 갔는데 코 고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밤새도록 생활관 애들이 옆에서 욕하고 힘들게 합니다. 주님께서 아들의 코골이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내무부한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참 코골이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닌데 우리도 어디 단체 가면은 코 고시는 분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늘 잠자리에 어디에서 자야 될지 그런 고민도 있는데 군대는 더도 또 단체로 생활하는 것이라 많은 괴로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또 핍박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이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을 제가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코골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장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니까는 코 고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주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잠을 좀 권하게 될 때쯤 돼서 그때 자기가 잠을 청하면 조금은 잠 깊이 잠이 들어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한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코 고는 것 때문에 참 주변에 동료 병사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또 그들의 원성도 받습니다. 또 인해서 늘 긴장하며 잠을 자는 바람에 또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의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 아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의 코골이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잘 지혜롭게 떠오를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런 가운데서도 아들의 코골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또 여러 동료 병사들을 설득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스님 병사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 병사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아들이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아들, 그래서 정말 믿

0: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4498님, 올 초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하려니 경력도 없고 나이도 50대 후반이어서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50대 후반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 있으시다는 건데, 물론 또 여러 가지 직장을 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4498님을 위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498님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와 경력이 부족하여 취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주께서 우리 4498님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는 자를 위하여 좋은 직장이 만나지고 찾아진 바 될 뿐만 아니라 딱 우리 4498님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는 그런 직장들이 만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께서 보내신 그 직장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땅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평화로운 교회 허민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깨진 마음, 깨진 인간관계 때문에 제 삶이 지옥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삶이 지옥 같다는 말씀을 보니까 심히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셨다는 것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인 줄 믿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또 깨어진 인간관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가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어떻게 다 표현할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보시고 또 주님은 충분히 그 마음에 대하여 공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깨어진 관계 때문에 참 삶이 지옥 같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아시오매 주님이 사랑하는 자의 이 아픔과 관계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주님이 오셔서 화평케 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에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 또한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 주시고 또 그 깨어진 모든 마음과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0: 손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시고 그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991님, 우리 삶은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에는 어려운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앞의 이득을 위해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해버릴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꾸준히 자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게 하시고 실제 내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제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기도 제목이도 아름답고 또 참 은혜롭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0991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걸음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득과 즐거움을 먼저 선택할 때가 많은 우리 연약한 인생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말씀하심을 기대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또 결정의 시간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생각과 말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성품까지, 우리의 관계까지 변화시켜내는 복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대로 주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분명 기쁨으로 시작했던 피아노가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무대라도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연주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자유로운 마음으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0: 예, 피아노 연주자신 것 같아요. 여러 전문가들도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늘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들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또 더 연습하고 또 오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스킬을 시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피아노를 연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피아노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선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었던 것인지 주님이 잘 아시고 또 그 염려와 두려움을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염려를 내 주께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피아노 연주나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으로 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모든 두려움의 단계를 뛰어넘어 참 자유가 있고 또 참 기쁨이 있는 가운데 연주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네, 두려움 없이 훌륭한

0: 편하게 연주 잘하실 것을 믿습니다. 힘내세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에 사연이 있는 분은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평화로운 교회 허민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233님, 독일에 있는 와이프 언니, 형부네 부부를 돌보셔서 해외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형의 가정이 복음으로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예. 형제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멀리 계시는 형제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의 손길과 또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5233님, 독일에 있는 와이프 언니 또 형부네 부부를 돌아봐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설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또 직장을 구하는 중에 있사오니 또 주께서 순적하게 좋은 직장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이 복음으로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자녀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형제를 위하여 멀리서 기도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요, 평화로운 교회 허민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이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설교 제목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할 것 시작.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는 참으로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때로는 무뚝뚝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연약함이 있으신,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바라고, 또 일반적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자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거룩한 본능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도 여러분 예전에 17세기, 18세기 노예로 잡혀왔을 때에도 자유를 갈망하면서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지 않았습니까? 1995년도에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참으로 감동 있게 봤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멜 깁슨이라는 이분이 아주 연기를 잘하죠. 감독인 동시에 주연이었고, 그리고 세기의 미인이었던 소피 마르소, 이 소피 마르소가 주연으로 함께 나오는 영화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의 이 독립 영화인데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왕의 폭정에 너무나 시달려가지고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13세기의 실제 인물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윌리엄 윌리스라는 사람을 주연으로 했는데요. 이분이 승승장구하고 싸움을 잘하고 지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잉글랜드 왕의 속임에 넘어가서 회담을 하는 가운데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 교수척 분지형이라는 처벌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목을 매달고 내장을 여러분 꺼내어내서 여러분 사제들 토막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이 윌리엄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멀시, 긍휼을 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그냥 교수형으로 쉽게 죽이는 방법을 이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구하게 되면 이 사람의 존엄이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 목이 매달려서 내장이 발라지는 가운데서 이 멀시를 외치라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긍휼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윌리엄 윌리스가 뭐라고 외쳤냐 하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30년이 더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 기억이 나는데요. 이 처형 앞에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외치냐 하면, 프리덤! 외치게 됩니다. 연기를 준비했는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막 프리덤! 이 프리덤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외치면서 죽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엄숙해지고 이 장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연구했던, 이 침팬지를 연구했던 한 이제 미국의 단체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침팬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예. 아침부터 이런 사진을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뭐 원숭이와 침팽지가 진화되어서 뭐 사람이 되었다고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침팽지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느 정도,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화를 가르쳤는데요. 가진 노력을 다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주게 되면 반응하는 그러한 수화를 가르쳤는데, 이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서 조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팽지가 수화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는데, 수화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 첫마디가 뭐냐면 Let me out. 발음은 하지 않았지만은 수화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동물도 그렇고 모든 영혼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자유를, 행복을 갈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자유를 갈망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대로 사는 것이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관역이 벗어난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 아이 어릴 때 아이들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다가 요즘에는 사춘기가 좀 일찍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학생들이 되면 이제 사춘기가 오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2학년들도 사춘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집에 들어가면 엄마 나가, 엄마 미워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고2고 둘째가 중2입니다 여러분. 우리 1부 예배 때는 내가 중2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좋아했던 아이가 지금은 내가 가기만 하면 아빠 나가 있으세요. 말도 못 끄게 할 때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일러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아빠한테 그렇게 했다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엄마 아빠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뭐 열매 하나 더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이 진노하시고 버리시고 심판하신 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가? 아니에요. 단순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재판하는 자리, 주인의 자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아니시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겠다. 내가 선과 악을 재판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크나큰 교만의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미리 유산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측면에서는 뭐 좀 일찍 유산을 달라고 할 수가 있지 생각은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이에서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요청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공동체 문화 속에서 아주 형벌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하신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존재를 짓밟는 이 행동을 자유의지로서 인정을 해주고 받아주고 유산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허랑방탕하게 쾌락에 중독이 되어 창기와 함께 유흥비로 모든 것을 쓰고 친구들과 함께 흥청망청 즐기면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전부 다 낭비해버리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완전히 비참한 처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붙지만은 우리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한둘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생기가 막막했죠. 결국에는 급기야 돼지치는 집에 얹혀서 더부살해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돼지를 가증스럽고 더러운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해서 쩔쩔매는 신자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의 밑바닥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돈을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지 내가 인기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CEO들이나 재벌들은 뭐 인생의 만족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살기 같지만은 그들은 또 다른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허무함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많은 부자들이 여러분 이 수면제를 먹지 아니하면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을 지켜야 되고 인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느냐 물어보게 되면 목사님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곳에 방문하신 수많은 분들과 성안의 교우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가난하지 않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회개한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유턴하는 것을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전라도로 가게 되면 유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턴이 회개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다면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면 속히 돌아와야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아버지 얼굴을 볼 염치는 없지만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님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염치가 없어가지고 교회 갈 자신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에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탕자가 오는 곳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 생각을 하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미술화가가 이 유명 탕자 이야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보게 되면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저런 그림은 나도 그리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 그림이 명작이에요. 명품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에 들어와서 안겨 울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반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사람이 인간이라면 이 아들의 반응이 맞잖아요.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죽기를 바랬던 이 폐륜한데 내가 아들의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만 하면 내가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이와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주 먼 거리에서도 수축해진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치는 지엽열매를 돼지 구덩이에서 먹고 있는데 이 몰골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겉으로는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탕자와 같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공허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몽댕이를 불러야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가 내 재산 다 탕진하고 말이야. 어디서 지금 이렇게 돌아왔냐? 어디 염치 불구하고 돌아왔냐? 이것이 정상적인 아저씨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반응은 다릅니다. 네가 살아있어 돌아오기만 해도 감사하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측은히 여기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저보다 연배는 더 많지만은 자식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오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어도 식물 인간이 되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며 중보기도를 막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을 보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 자식이 식물 인간이 돼도 좋으니까 목숨이 살아있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20대 청년의 그 외아들을 놓고 목숨이 붙어있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원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목숨이 붙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도 딸 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 부모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불구가 되고 식물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살아있기만 내 곁에 있기만 하면 좋겠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묻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준 수십억 어떻게 했느냐? 하나라도 남아있느냐? 이거 안 물었어요. 너 괜찮냐? 너 살아있냐? 너 고맙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측은히 목을 안고 울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금반지를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살찐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잡히 죽어야 되잖아요, 맞죠? 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네 가지 선물을 주게 된 거죠. 뭐 선물은 무슨 선물이고 받아주기만 해도 감지덕지지.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 선물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첫 번째 옷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힘으로 모든 수치와 가글을 덮어주고 신분의 회복과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은 과거에 이제 다 용서해 주는 것이죠. 가락지 반지 금반지를 끼워 주는 것은 아들로서의 권리와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상속자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게 주었다. 그 당시 노예와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종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을 보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장치를 하는 것, 공동체의 기쁨과 온전한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를 대적하고 폐륜하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심령 율법에 의하면

돌을 던져 죽여도 무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내 아들을 보호하면서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는 놀라운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과 아버지의 환대를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밖에 가면서 허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 쾌락을 느끼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밖에서는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기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이 내 맘대로 내 자유대로 살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죠. 여러분, 수백억을 벌고 내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살면 행복할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많은 재벌들과 CEO들 가운데 오히려 술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백억, 수천억, 수조, 수십조 원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사를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아버지 품을 떠난 모든 인생은 죄가 가져다 주는 허무함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거했을 때도 여전히 흉년이 있었겠죠? 어려움은 있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 보호해주고 아버지가 다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모든 것을 품어주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아들을 상속자로 다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대적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습니다. 마땅히 돌맞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는 동시에 공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을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찰스 스펀지를 비롯해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성경 66권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숨겨진 아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모와 아들을 생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들 그런 뜻입니다. 영이신 독특하신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아들이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첫째 아들, 외아들 예수님이 동생의 죄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형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덤탱이를 다 썼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버지 품에 다시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십자가와 부활 아래 영원한 자유와 행복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면 내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면 되지. 가다가 나 이 길 가기 싫어. 다른 길 가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게 되고 너 왜 꼭 이 루트로 가야 돼? 나 지시 받기 싫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정력대로 살면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 이 땅에서도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안에 가하지 아니하면 안식을 누릴 수 없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를 얻고 병아리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나래 안에서 자유를 얻듯이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된다. 우리 간증하신 신정한 성도님도 집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암덩이가 찾아와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영생과 안식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은 우리를 얽으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등 지키기 싫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납니다. 신호등이 나를 얽어매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교육 철학자인 피터슨은 자유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작은 자유를 버릴 때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작은 자유가 뭡니까? 방종이에요. 정력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작은 자유를 내려놓을 때 큰 자유 대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죽음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정력대로 살고 인생이 풀리지도 않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또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공허하고 이렇게 살아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지? 죽음 외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스스로 자각하여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고 자유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각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든 사람들은 사탄 마귀와 죄의 종노릇 하는 사탄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고 정말 형벌의 자녀였지만은 아버지께로 탕자와 같이 자각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상속자의 근위가 해볼 때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아버지 품에 아들의 상속자가 해볼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을 치면 빛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나에게 잘해주셨지만은 상처가 있는 분이 있겠지만 하늘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서 35년간 봉직을 하고 이 근무를 하시면서 예전에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참 무뚝뚝하신 경상도 아버지들이 많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별로 없으십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알겠지만은 아버지하고 통화를 할 때 1분 이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30분 지나면 서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건강해야 된다. 운동하고 목회 잘하고 기도한다.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아버지 건강 어떠십니까? 나는 좋다.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1분 이상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 바꿔줄까? 그래 엄마 바꿔주세요. 그래. 네, 아버지가 때로는 근엄하셨고 무서우셨고 정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 경상도 아버지들은 또 막 한 번씩 욱할 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형과 저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막 집안에 아버지가 욱하실 때 보면 막 공포 분위기가 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가 장성하고 나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차를 몰고 딱 가면 여러분 그 뭐 제가 뭐 차 명칭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15년 된 베르나르 탁 하고 탁 가면요. 아버지가 딱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잘했다 한번 안아주시면서 별로 말씀도 없으셨는데 그 다음날 딱 되게 되면 차가 깨끗하게 세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를 매일 깨끗하게 광이 나도록 닦아주시고 뭐 다른 표현은 안 하시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오매불방 잘 되기를 마음 좋은 사역자가 되고 교회를 잘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품 안에 가게 되면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되면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0: 안식과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8시 20분과 9시 50분, 11시 30분, 오후 1시에 자유롭게 한번 오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너무 자주 올라가지 마세요. 새벽에도 오고 점심때도 오고 저녁때도 오지 마시고요. 오도 되지만은 여러분 한번 예배 오셔서 이때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고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번 들은 말씀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모든 새가족들과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부산 진구 가야대로에 위치한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92-4742번 성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학이 왜 학문이 아닙니까? 답 줄게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며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

0: 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40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600년을 걸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각 곳마다 그 말씀이 기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인간 저자라고도 불어요. 바울이 썼다, 다윗이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일 뿐 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고 실천한다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기에 사사로 말하고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해서 성령이 문제지고 성령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마치 모세나 다윗, 바울이 쓴 책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바울의 사상을 말하고 요한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서로 토론하고 물고 찍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이유다 이거예요. 성경을 인간 저자로 쓴 책이라고 생각하면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목회를 하려면은 이것부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가르쳐서 좋은 목회자를 양성시킨다면 신학자가 성경을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밑에 깔고 전문적인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판도가 다르는 거예요. 생각하는 이미지가 전부 다르는 거예요. 학문으로서 신학의 한계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인간의 저자라고 성경을 아는 것과의 하늘과 땅이요. 완전히 디퍼런트야. 완전히 달라. 성경을 믿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 말씀이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칼빈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 비로소 신자들은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기독교 강요 1권 7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사람, 앞으로 지역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날이죠. 선거는요, 참 분명한 승부의 세계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은 높아지고 누군가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죠. 사실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남몰래 애쓰며 살아가지만 세상은 종종 결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누군가는 주목받고 누군가는 조용히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기억하는 이

이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맡겨진 자리를 성실히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의 정의와 선한 가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 나라의 충성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를 사람들은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클로버의 임예였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이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라기 3장 16절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도 별 차이 없네, 착하게 살아도 손해만 보네, 오히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또 우리 마음 같지 않나요? 우리도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지나? 세상에서 똑같은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못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실에 참 큰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오늘도 당선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성공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혹시 오늘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 드신 분들 계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곡의 찬양 가져왔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으로 이 시간 같이 했습니다. 하영 PD님 안녕하세요. 1642번님이요. 저는 사전투표를 미리 했습니다. 투표하고 나오는데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과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또 내가 참 할 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기도의 자리를 무시할지 몰라요.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냐?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어요. 7081번님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아멘, 아멘.

왔습니다. 3317번님 오늘도 습관처럼 힘찬 라디오 듣게 되네요. 커피 한잔 하면서 방송 듣는데 마음이 차분해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 살고 싶다고 또 이렇게 인사를 주셨어요. 여유가 느껴지네요. 행복한 주님과의 시간 되시길 바래요. 아, 8954번님 새벽기도 다녀왔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18세 이상 국민이라는 신분만 있으면 누구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날이죠. 우리의 권리이고요.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서 투표하시면 되니까요. 신분증 챙겨서 가보시면 좋겠어요. 아, 1064번님이 손자와 함께 뉴스를 보다가 선거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근데 손자가 아직 투표는 못하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세대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와, 믿음의 이 선배님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또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참 멋지고요. 아,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세대를 이어가며 쭉쭉 이어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6278번님,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다 라는 말씀에 힘이 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 되겠다고 다짐의 문자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죠. 네, 우리의 중심이 올바로 서서 주님을 먼저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나눴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약속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안다, 너를 기억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너는 내 특별한 소유다. 내가 너를 아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세상 속에서 내 존재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가 또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자리를 기억한다. 너는 내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걸, 약속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에 주목하며 더 하나님만 경외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람의 호의를 왜곡하지 않는 겸

겸손한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려면 첫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해요. 암몬은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대적관계에 있던 민족입니다. 특별히 하눈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굳이 관계 맺을 이유가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2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고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비참한 시절에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푼 호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왕이 된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았지요.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 좋아져도 과거의 은혜를 금방 잊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후에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먼저 그를 찾아갑니다. 하눈이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일은 늘 오해받을 위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흘려보내는 언약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던 나를 도와준 사람을 기억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찾아가 은혜를 베풉니까?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려면 둘째, 열등감으로 호의를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3절에서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하눈에게 말합니다. 아니,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정말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겠습니까? 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함락시키려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눈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다윗의 마음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늘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지요. 자기 계산대로 살기에 남의 호의도 계산하고 자기가 의심하며 살기에 남의 선의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은총을 은총으로 받지 못하고 정탐으로 오해합니다. 4절에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라고 해요. 당시 수염은 남자의 명예와 권위, 자유인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 수염을 깎인 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다윗의 좋은 뜻이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왜곡되고 조롱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선한 뜻을 악하게 해석하도록 유도하여 은총을 모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의 뿌리는 열등감이에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호의를 호의로 받을 수 있지만 열등감과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은 상대의 선의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거절하고 오히려 전쟁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 다윗은 이 일을 듣고도 곧장 보복하지 않아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며 수치당한 신하들을 먼저 배려합니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상한 마음을 깊이 헤아립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암몬과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기에 다윗이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사과하고 오해를 풀어야지요. 그런데 하눈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용병을 고용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방아람의 여러 왕국에서 보병 3만 3천 명을 돈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끝날 일을 자존심 때문에 크게 키울 때가 많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변명하게 되고 변명하다 보면 방어하게 되고 방어하다 보면 결국 전쟁이 됩니다. 7절에 보니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서 요압과 용사들을 보냅니다. 전쟁은 명분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먼저 은총을 베풀었고 암몬은 그 은총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다윗의 욕심이 아니라 공의를 세우는 싸움이 됩니다. 8절에 보니 암몬 자손은 성문 어귀에 진을 치고 고용된 용병들은 따로 들에 있었다고 해요. 돈 받고 싸우는 사람과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은 다릅니다. 암몬은 돈으로 사람을 모았지만 언약 공동체는 생명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군대와 하나님 백성의 차이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내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일을 자존심 때문에

0: 더욱 크게 키우고 있지는 않나요? 친구에게 오해받아 억울했지만 이제는 내 생각만 옳다 여기지 않고 친구의 마음을 잘 살피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학교에서 함께 급식 당번을 하던 친구가 앞치마를 입지 않아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앞치마를 건네며 입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제 말을 지적으로 받아들였는지 표정과 말투가 차가워졌지요. 3절에서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암몬 왕을 위로했지만 오해받은 것처럼 저도 친절이 다르게 전해진 상황이었어요. 처음엔 억울했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 오해할 수 있음을 깨닫고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제 생각만 옳다 여기지 않고 친구의 마음을 잘 살필래요. 저의 적용은 억울한 마음이 들때 친구의 입장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오해한 한눈의 모습이 누나의 마음을 오해한 자기 모습 같아서 부끄러웠다는 7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느 날 제가 만화를 보고 있는데 누나가 조용히 불렀어요. 평소에 장난을 잘 치는 누나라서 또 저를 놀리는 줄 알고 왜 불러?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누나는 제가 좋아하는 젤리를 몰래 주려고 조용히 부른 거였어요. 4절에서 다윗 왕의 좋은 마음을 나쁘게 오해한 한눈의 모습이 꼭제 모습 같아 부끄러웠어요. 이제부터 부모님과 누나가 저를 부를 때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할래요. 저의 적용은 짜증부터 내지 않고 왜 불렀는지 차분히 물어볼게요. 입니다. 간식을 조금만 준 엄마와 형이 미웠지만 자신을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고 미워한 것을 회개한다는 5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달콤한 간식을 좋아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엄마가 저에게 간식을 조금만 주세요. 형은 저와 간식을 나눠 먹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형이 미웠어요. 엄마는 간식을 많이 먹으면 치과에 가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 속상하기만 했지요. 그러다 결국 치과에 가서 충치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 저를 생각해서 간식을 주지 않은 엄마와 형이 생각났어요. 사절의 한눈처럼 오해해서 제 마음대로 미워한 것을 회개해요. 저의 적용은 달콤한 간식은 일주일에 두 번만 먹고 양치를 잘 할게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과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한눈에게 먼저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눈은 그 호의를 의심하고 왜곡하며 결국 전쟁을 불러왔지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 사랑도 공격으로 느껴지고 도움도 간섭처럼 보이게 됩니다. 내 안의 열등감과 상처가 사람의 선의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한우처럼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면 결국 문제는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찾아가 사랑을 베풀고 오해보다 이해를 선택하며 자존심보다 회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람의 호의마저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찾아가 사랑을 베풀기보다 한눈처럼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선한 뜻까지 왜곡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사람의 말과 행동을 악하게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고 방어하며 자존심 때문에 미안합니다 한마디를 하지 못해 문제를 키워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오해보다 이해를, 자존심보다 회개를 선택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옷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재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조미료 자연한알과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6월 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이어달리기는 이어달리기인데 네.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라는 말 혹시 아시는지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전역에 요즘 청소년들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쓰고 또 계주 형식으로 평양까지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충성심을 경쟁적으로 유발하려는 일종의 행사인데 네. 이 북한은 큰 행사를 앞두고 종종 이런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근데 한 사람을 향한 충성을 보여야 하는 북한의 청소년들인데 이미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충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북녘의 청소년들, 청년들

0: 겉으로는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미 뭐 자본주의들을 많이 맛봤고요. 또 자유세계를 동경하게 되면서 말뿐인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충성을 보여야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소중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1: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 남과 북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서 헌신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이 하나 된가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오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네.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계절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0: 찬양사역자 지영의 음성으로 그리스도의 계절 오늘 오해피데이 첫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남북한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꿈을 갖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1: 그렇게 기도의 한 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출석 인사로 보내주고 네. 계세요. 울산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도하고 와서 떡국 먹고 빨래 개며 듣고 있어요. 샬롬이라고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오전에 뭐 전도하고 오신 분들 계실 거고요.
0: 특별히 오늘이 또 이제 임시 공휴일이라서.
1: 그렇죠.
0: 아마도 좀 여유 있게 보내시면서 자녀들과도 함께 하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축복하실 때 북녘의 아이들도 기도하시고 또 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많은 후보자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할까, 여러분도 보시면서 이제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일꾼이 뽑히는 거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표, 여러분 이 투표권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네.
1: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0: 네.
1: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을 어린이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싶기도 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1: 라고도 주셨고, 북한의 아이들 세대, 저의 딸과 같은 아이들 세대, 다음 세대들도 얼른 복음 통일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네.
1: 6376님도 기도의 한 줄 보내주셨어요.
0: 그리고 오늘 선거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분들이,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분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이런 기도 중요합니다.
1: 아멘.
0: 예, 잊지 마시고 오늘

0: 꼭 투표장으로 지금 고고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1: 그렇죠.
0: 예, 오늘 또 지역의 일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이런 마음들이 모아서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또 헌신할 분들이 세워지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아직 투표 시간이 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네. 5시간 정도 남았는데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데이 수요일 순서 만나볼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언어 차이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북방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러시아 지역으로 외화벌이를 갔다가 네. 극동방송을 청취한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도 그리고 축하 사연도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하시지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자녀들이 아마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 자녀들과 함께

0: 그렇죠? 공휴일이라서 편안하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투표하시고 방송 들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1: 오늘은 또 가족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0: 그래요.
1: 그럴 줄 믿으면서 또 치킨 상품권이 남아있는 만큼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상품권을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 민수 이야기 준비되어 있죠?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꽁트 후에 보기까지 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병 차이.

0: 힘들어. 집에 오자마자 그냥 다리가 말을 안 듣네.
1: 그러니까 지금 여보 얼굴이 딱 거느즈 가려는 그런 얼굴이에요.
0: 거느즈, 뭔가 내가 게으르다 뭐 그런 느낌이지. 이거 상당히 부정적인 말 같은데 자기야.
1: 아니에요. 딱 지금 여보 모습인데. 아유, 나도 오랜만에 긴장했더니 딱 거느즈해지네.
0: 아, 뭔데, 뭔데. 나도 알려줘. 그게 무슨 뜻인데.
1: 자, 보시라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식은땀 나도록 긴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느즈하다. 뭐겠어요?
0: 알겠다. 아, 맞네. 아, 그러니까 나 지금 아주 진짜 거느즈하다.
1: 이제 알겠지요? 오늘은 좀 거느즈하자고요. 아, 오늘은 밥을 못하겠어요. 오늘은 여보가 좋아하는 치킨으로 어때요?
2: 오늘이 날이군요. 치킨 상품권이 나갈 날이었습니다.
3: 그러니까요. 의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치킨을 얘기하네요.
2: 자, 이렇게 뭔가 목소리 텐션이 좀 다르잖아요. 서로 좀 다투거나 네. 서운해하거나 이런 거 없이 편안합니다. 뭔가 자, 북한말 표현이 나왔는데 거느즉하다라는 말의 우리 뜻은 무엇일까?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1번
3: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
2: 긴장이 풀려서 편안하다. 2번
3: 게으르다.
2: 이런 게으른 것. 거느즉하다. 아니 그렇게 거느즉해요 라는 그런 네. 표현이 나왔는데 아휴, 나도 긴장하고 있었더니 거느즉해지네 라고 했습니다.
3: 거느즉, 저는 이 표현이 거의 처음 보는 표현인데 네. 그래도 이걸 보자마자 그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근데 예수님이 정말 거느리시면 네. 거느즉해지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뭔가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긴장감이 촥 이렇게 되는.
2: 맞습니다.
3: 그쵸.
2: 그냥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찬양이 김도연의 샬롬이었는데 바꾸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예수가 거느리신 이 찬송으로 준비했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도 없고 뭐 이런 상태 있잖아요.
3: 그쵸.
2: 그리고 뭔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애타했던 것들이
3: 맞아요.
2: 뭐 이렇게 문제 해결됐을 때
3: 마음이 평온해지죠. 평안이
2: 이럴 찾아오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느지겠으면 좋겠어요.
3: 아멘.
2: 주님의 은혜로 거느지한 아멘.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
3: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
2: 2번
3: 게으르다.
2: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3: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거느즉하다가 무슨 뜻일지 1번과 2번 중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2: 네.
3: 오늘 또 이렇게 쉬는 날인 만큼 거느즉하신 분들에게 치킨 상품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 그래요. 정답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빨리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도 해보십시오. 혹시 우리 자녀가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 거느즉해 있다고 해서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들이 이렇게 거느즉

0: 익숙하게 있어도 괜찮아요.
1: 괜찮나요?
0: 괜찮지 않을까요? 아직 시험 한참 남았어요. 나만 이런가? 자녀 길러보세요! 하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너무 타박하지 말고 아셨죠? 자, 정답 기다리는 동안에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0: 북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국동방송 아니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동방송을 통해서 삶에 희망을 주고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0: 듣고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활을 한 거죠.
1: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 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 이 시간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정착 수년차가 되어가고 계시는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웨어버리를 하시면서 90년대부터 라디오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났던 우리 집사님께서 협박을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시고 탈북을 결심하셔서 러시아에서 지내시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던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눠봤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집사님처럼 해외에서도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아 이런 말씀이 아 요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라거나 아, 요거를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해 볼 수 있겠다라고까지 가신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이렇게 뭐 단어를 표현하자면 나의 어떤 삶의 변화라는 부분들이겠죠. 우리 집사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변했던 것 같으세요?
0: 저는 이제 성경을 조금 모르고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모든 걸 사랑으로 듣고 뭐 남의 허물을 파헤치지 말라.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이제 생활총화를 합니다. 당생활총화, 뭐 사로총생활총화 하면은 그때 이제 자기네가 일주일간에 이제 잘못한 거를 저지 앞에서 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국동방송을 들으면서 말씀 중에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 그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는 그 회개하면은 북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당생활총화, 사로총생활총화 할 때 나의 잘못된 걸 털어놓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총 올라가 있는데 하늘에 그분이 뭘 듣는다고 내가 일주일간에 뭘 잘못된 걸 다 뭘 털어놓아야 되나?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부교심도 가지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북한에서 생활총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 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생활총화도. 그런데 여기는 주일 예배 뭐 하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뭐 회개하라. 그 말은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회개를 하면 기도하나 이런 그 설교하는 말도 듣고 기도하는 이제 목사님 음성도 듣고. 한 주간도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럼 사업 보고서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돼 이런 것도 이제 좀 의심이 갖고 그랬지만은
1: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드리고
0: 이쪽으로 저쪽으로 봐나 말씀은 좋아한데 좋아한 거예요. 왜 모든 거의 성경 말씀을 알기 전이지만은 설교가 좋았는지 아니면은 김장한 목사님 원래 말씀에 대한 시술이 좋았는지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데 말 알아두서 감동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 구절 말씀이라도 딱 나의 생활과 내일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좀 기대감도 갖게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그 생활총화와 같았던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0: 그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0: 뭐 티끌만한 흠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거기는 제가 동행을 한 거예요.
1: 네.
0: 왜? 하나님 말씀하고 북한 생활총화하고는 형식은 같지만은 내용은 좀 많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설교 말씀을 듣으면서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아, 우리는 항상 옆 사람이나 뒷 사람이나 앞 사람한테 피해를 끼지 않고 좋게 줄 쓸 때 주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내가 지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 전제 자체도 차이점 중 하나죠.
0: 그렇죠. 맞아요.
1: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회개하라라는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말 차근차근 집사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1: 처음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이 좋다고 하셨고
0: 예.
1: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예. 처음 들었던 말씀 기억에 남는 예.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예.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러시아에서 신앙생활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0: 그렇죠.
1: 이 맞아요.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또 묵상하셨던 읽었던 말씀이나 아니면은 자주 들었던 이런 찬양들이 또 있으실까요?
0: 그렇죠. 제가 99년도 이제 좀 뛰쳐 나오면서 사업적으로 제가 성리버섯 장사를 좀 했습니다.
1: 아,
0: 그때 하면서
1: 러시아에서요.
0: 네, 저그 한국 목사님들한테 좀 팔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하바로스크 교회라고 이제 갔댔어요. 거기는 중국 조선 동포들이 위주로 해서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1: 네.
0: 그쪽으로 가면서 조금 또 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 좀 또 다른 설교더라고 거기는. 그러면서 또 아는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은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조용 뭐 방에서 하든지 통곡하면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싶은 거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뢰는 것처럼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된다고 구하면 된다 근데 그거는 좀 또 너무 아닌 것 같고
1: 왜 아닌 것 같으셨어요?
0: 그게, 아니 내가 뭐 지금 현재 삶된 부족함이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들 반말까 목사님은 봄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성경을 반에서 봤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사냐서 아니다고 난 감사하게 안 산다. 그러니까 왜 안 사냐 해서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이 척척 잘 되고 잘 돌아가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할 일 있냐.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 면에서 그런 거 있지만 그런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 네.
0: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거 잘 되려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여쭈고 기도하고 하루 어느 하루를도 지켜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침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형식적으로 또 이제 조금씩 했던 습관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좋다고 하면 착 파고 두는 상태 동상이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왜 저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냐? 내가 사서 내가 피땀을 들여서 버는 돈을 가지고 쌀을 사서 불씨 사서 먹는데
1: 네.
0: 이것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닌데 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런 반문도 해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제가 살다 보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 갈 때고 가고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와 다 아침 저녁을 하지만은 그때는 평화롭게 모든 거 생활이 풍족했고 하니까 또 잠깐 있고 이제 떠난 적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그런 거지.
1: 처음 그런 방송 통해서 들으셨던 기도들도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0: 그때 기도 제가 듣던 중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말이 제일 많이 들었던 기회.

0: 평안을 주시고 우리 범사에 잘된 것 같이 우리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 그런 기도 소리들. 근데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포하고 이제 구기도를 할 때마다
1: 네.
0: 조금 말씀만 그냥 전달하면 되지 기도는 또 무슨 저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냐고 그런 거에서 기도의 쪽으로도 많이 불편한 건 없었지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것도 많이

0: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걸로 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좋은 하나님께 유주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일가로 삼아서 정말 좋습니다.
1: 그렇게 회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방법. 또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네.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셨죠?
0: 그렇죠. 당연히.
1: 오늘을 시작하면서도 올려드렸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로도 풀어나가 주시는 은혜의 여정도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집사님께서 요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까요?
0: 예, 저희는 지금 러시아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는 축복 속에 이제 살고 때문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예, 저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기도는 저희가 물론 오늘날 제가 네. 러시아에서 이제 쫓기지 않고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안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 사역, 유대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올려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북한 복음을 위해서 통일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아멘. 복음의 전달자로서 러시아에서 또 중국에서도 많은 전달자 분들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녘에서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또 북한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그리고 네.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그 한 걸음을 감사로 출발하고 계시는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로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렸는데 네. 한뼘짜이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의 한뼘짜이 북한에서 이야기

0: 편하게 하는 거느즉하다. 무슨 뜻일지 1번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 2번 게으르다 가운데 네. 1번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1: 그래요. 뭔가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됐을 때, 걱정 근심이 없어졌을 때, 뭔가를 이루는 목표를 이뤄냈을 때 그 뒤에 오는 아, 긴장이 풀렸을 때 그냥 마냥 기대고 누워있고 싶은 이런 마음 있죠.
0: 맞아요.
1: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에요. 거느즉하다.
0: 약간 느슨해지는 느낌을 거느즉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 네.
0: 오늘도 북한말을 하나 알아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네. 보내주신 분 계시고요.
1: 야, 그리고 북한학 전공자입니다. 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면서 많이 저도 배우고 있어요 하셨는데
0: 네.
1: 감사합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자녀들과 함께 문제 맞춰보면서 이렇게 하나 되는 시간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네. 예. 더 많이 소통하세요.
0: 맞아요. 그리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치킨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1: 네.
0: 오늘 당첨되신 분들 제가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 텐데 샵 1069번으로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1: 네.
0: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유, 오늘 당첨 안 됐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일도 있으니까요.
0: 그쵸.
1: 아셨지요? 자, 저희는 끝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릴 텐데 오늘 지방선거 날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그냥 노는 날 아니에요. 오늘도 또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0: 네.
1: 더 힘내주시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리의 일꾼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소중한 한 표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투표소는 다들 아시겠죠?
0: 네. 검색하면은 또 다 나오니까요.
1: 네.
0: 꼭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오늘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 찬양을 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동력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한의사 김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설명서입니다.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고 깨져있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전합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디도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세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끊어내시는 성령님. 시작! 과거를 끊어내시는 성령님. 오늘 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러면서 5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가만히 읽어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시작!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예 영어 성경에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씁니다.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씻겨 하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존재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근원적인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생이 바로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이죠. 중생은 새롭게 완전히 태어나는 것. 목사님, 내가 중생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겠죠? 아닙니다. 중생은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신다고 얘기합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하늘의 새로운 질서로 존재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당대에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종교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신약의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이 헬라어는 최상급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에게 최상의 마음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은 성령이 역사하며 물침례 받고 성령 침례 받는 자들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너희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아픈 분도 치료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과거의 모든 상처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명령형입니다. 시작.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것은 청유형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럼 우리의 과거가 모든 상처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현재형입니다. 시작. 현재형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이 순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요. 현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를 꼭 붙드시는 성령님. 시작. 현재를 꼭 붙드시는 성령님. 네, 이게 원래 문법으로 따지면 현재를 꽉 붙드시는 성령님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자꾸 꽉이 아니라 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든다는 것은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반드시 붙들어주시면서 반드시 풍성히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세요? 풍성히 부어주세요. 에크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조금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그냥 막 쏟아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의롭게 만드시는 말씀이 약속으로 나와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디카이오라는 말인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법적인 용어입니다.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에서 판사가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죄값을 치렀다. 꽝꽝꽝 너는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실제적인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분명히 열흘 전에 주님께서 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아버지만 하신다. 너희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 오시려나. 그런데 갑자기 시작 갑자기 홀연히 시작 홀연히 갑자기 홀연히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성령님이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이 이곳에서 임한다면 우리도 2000년 전 고대 근동에 임했던 한 장소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시간에 재현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0: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부흥시키는 말을 합니다. 은혜의 말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순절 성령 주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미래를 활짝 열어준다. 같이 가보실까요? 시작. 미래를 활짝 여시는 성령님. 오늘 본문 3장 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소망이 있어요, I wish 이러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게 엘피스라는 헬라어인데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게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미래. 시작.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미래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여 주시고 확실히 이루어지는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시작. 상속자 이게 무슨 뜻인가? 법적으로 모든 것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상속자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신성한 신의 성품, divine character, 하나님의 성품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약속된 기업을 미래에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저를 한번 따라해보시죠. 법적인 공식 후계자. 시작. 법적인 공식 후계자가 된. 베드로 1장 3절 4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먼 옛날 한 선지자가 이렇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성경의 에스겔서 3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를 붙잡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게 될 것이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과거에 지금 현재 우리의 미래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13-9777번 순복음 금정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교회와 함께 걷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부강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6월 7일 주일 오후 7시 포도원 교회에서 귀국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80-28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6월 18일 목요일 수경로 교회에서 2026 부울경 통일소망축제를 개최합니다.

개최합니다.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 그리고 특별 전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40-467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교회가 7월 첫 주부터 사역할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대 사항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 또는 010-5336-696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교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신교회에서 제8회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005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오늘은 시편 1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과연 어떤 복을 받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시편 112편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렐루야가 시편 맨 처음과 끝에 위치해 있는 샌드위치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샌드위치죠. 이건 저의 표현이 아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의 1절은 이 복의 가장 기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복의 조건이 나오죠.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하나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이 말이 어쩌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은 이 복의 두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 자주 사용되는 평행 대꾸법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교차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엄중하게 대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즐거워하라는 말에만 크게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즐거워하는 마음, 더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이 지키는 마음이 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후손에게 이어질 번영의 복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잘되고 강성해지는 복

만큼 우리에게 큰 소망과 감사의 선물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신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과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식이 잘 된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된 삶의 길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영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만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성경을 읽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눈을 떠 있는 동안 그 말씀을 언제나 볼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혹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주일학교에 맡기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와 자녀가 읽고 배우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방송의 한 간증 프로에 매일 성경 읽기를 하는 가족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큰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가족이 함께 매일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일과가 끝나고 가족이 다 모이는 밤 10시 30분에 온 가족이 30분간 성경을 읽고 자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의욕 있게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쉽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전에 이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 싸웠다고 합니다. 언제냐면 가족이 함께 교회 가는 차 안에서 싸웠대요. 그 시간이 일주일 중 유일하게 가족이 다 모이는 시간인데 여러분 왜 싸웁니까? 여러분은 아마 그 이유를 모르실 거예요. 출발 시간까지 아이들이 꾸물대고 안 나오니까 아빠가 밖에서 늦는다고 빨리 나와 하고 소리를 치죠. 아이들은 주일에도 늦잠을 자지 못하고 억지로 나오니까 짜증이 나고 결국 예배 시간에 지각
하게 출발을 하니까 아빠는 차 안에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끝내니까 이제 아빠가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그게 기도야? 장난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안 그래도 불만인 아들이, 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왜 시키냐고, 이렇게 이제 시작 기도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남매가 또 사춘기라 서로 눈만 마주쳐도 시비를 겁니다. 뭘 봐? 왜? 여동생은 한마디도 안 지고 오빠에게 대드니까 이 오빠는 또 주먹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싸우다가 울고, 그러면 아빠는 또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그러면 엄마는 남편이 또 아이들에게 야단치는 게 그렇게 싫대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또 한 소리를 하죠. 그러면 아빠는 애들 교육하는데 당신이 이러면 내가 뭐가 돼? 당신이 이러니까 애들 교육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또 부부가 싸우고, 여러분은 이러지 않으시죠? 네. 그렇게 매일같이 싸우던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성경을 왜 읽는 거야? 이렇게 맨날 싸울 거면 차라리 안 읽는 게 좋겠어. 이때 아빠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가족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그 규칙에만 몰입했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알아가는 노력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에요. 그날 처음으로 아빠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가족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을 짧지만 먼저 가졌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억지로지만 조금씩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 선생님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엄마 아빠도 그날 하루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의 삶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반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었는데, 아, 우리가 가족이지만 서로를 너무 몰랐구나. 이렇게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니까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으면 그날 하루의 삶이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놀라면서 대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가족은 성경 앞에서 개인적으로 때로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가족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년을 이렇게 성경을 읽는 동안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어떤 핑계가 있어도 아빠가 출장 가면 영상 통화를 하면서도 그렇게 성경 읽는 시간을 지켰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이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너무 자랐고 아이들도 그렇게 믿음이 자라더랍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문제 또 인생의 중요한 시험과 고비 때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또 기도하며 응답받는 일들을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런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책 제목이 매일 밤 10시 30분의 기적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가정에 일어난 기적을 이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6절과 7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또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시험과 영적인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어떤 위로나 조언보다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인생의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흔들리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요. 또 그는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평안함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어떤 위기와 낙심한 그런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끝까지 바른 길을 가고 또 위기를 통해 오히려 역전의 기회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끝에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가 받는 최고의 보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 원수 마귀가 보는 것입니다. 사탄의 의도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받는 세 번째 복은 자기의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베푸는 복입니다. 본문에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또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은 결코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서 나올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약간의 동정은 있었지만 그마저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계산적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향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구원을 입은 이후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면서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성품과 인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아티스트 게더링이라는 큰 대회를 호스팅하면서 많은 기독교 문화사역자들, 찬양사역자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그 대회를 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분들을 섬김으로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기뻤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진행하신 많은 분들이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마도 한 교회가 대외적인 행사에 그렇게 장소를 빌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수고하고 섬기는 일들을 특별하다고 보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모로 섬겨주신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섬김을 조금도 대단하게 여기거나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있는 마음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각자 자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코 개교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돼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의 지경을 넓혀서 한국교회가 함께 부흥해야 되고, 이 부산 지역의 젊은이들이 함께 살아나야 되고, 모든 캠퍼스마다, 모든 학교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섬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어떤 행사를 두고 연합하는 행사에 그 일이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신경 써야 하지? 우리는 뭘 주고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조울질하면서 그 일을 선택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결코 그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연합하여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사역에 우리 자신의 것을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도 우리는 기꺼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나누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삶은 사탄에게 엄청난 충격과 타격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자기 종으로 끌고 다녔던 굴레가 바로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성이었는데, 우리가 그 이기주의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나누며 사니까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끌고 다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 악인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마귀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향한, 마귀를 향한 가장 통쾌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우리를 소모하고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모와 희생인 줄 알았던 그 일이 다른 이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그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예수님의 그 일이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얻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사모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더욱 사모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얻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위기 속에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복을 누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수영구 남촌동에 위치한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4-1255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선택하는 날입니다. 이미 선택한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 선택을 위해서 발빠르게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각 후보마다 몇 날 며칠을 자기 선택해달라고 전화, 문자 많이 호소했는데요. 드디어 선택의 순간입니다. 선택을 위해 안간힘을 썼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된 사람들은 안타깝고 아쉬움을 토로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선택해달라고 떼쓴 것도 아니고요.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안간힘을 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구원의 값진 선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혹시 하나님은 날 선택하셨는데 본인이 그걸 알지 못하고,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6월 3일 수요일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너를 선택한다.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 참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소리 같아요.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미 선택하시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요 이 선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에 관해서 행동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는 기로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설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희재웰 안혜진이 불러요. 감사를 선택하기.

0: 감사를 선택하기 희즈윌 안혜진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서 긍정 선택, 감사 선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극동 방송을 선택하시고 이 새깨라를 선택하셔서 듣게 되신 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깨라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 아니면 다닐까 하고 확인 전화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요즘 충북에 청취자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청주본부가 있는데요. 청주본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충주 중계소 시험방송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의 청주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충주 음성 괴산 지역에도 이제 방송이 잘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시험방송이 지금 시작됐고요. 주파수는 104.7MHz로 청주뿐만 아니라 충주 이쪽에 다 충북 지역은 104.7MHz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 자 충북 지역에 누구실지 한번 전화 연결해 봅니다.
1: 여보세요?
0: 네, 고은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0: 저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네.
0: 혹시 운전 중이십니까?
1: 아니,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통화를 다 했어요.
0: 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는 길?
1: 네.
0: 끊어질 수도 있겠네.
1: 네. 아니, 안 끊어져요.
0: 안 끊어져요? 예.
1: 네.
0: 지금 어떻게, 지금 충북 제천에 계신 거 맞죠?
1: 네, 네.
0: 그때 작년 4월 정도에 저하고 통화됐어요. 방송 중에.
1: 네.
0: 그때 10년 방학.
1: 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0: 아이고.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얘기.
1: 네.
2: 교회도
1: 많이 가고요.
0: 어디를 많이 가요?
1: 기도원도 가고.
0: 기도원도 가고. 고은서님 네, 지금 죄송한데 네. 어떻게 지금 네. 집이세요? 아니 뭐 어디 가게예요?
1: 아, 병원이에요.
0: 병원?
1: 네.
0: 병원 뭐 진료 받으러

0: 하셨어요?
1: 언니가 아파가지고 간호해주고 있어요.
0: 간호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네. 스피커폰인가요? 아니면 뭐 이어폰이에요?
1: 아니요, 그냥 이어폰.
0: 이어폰이구나. 예.
1: 네, 다시 이어폰 끄고 받을까요?
0: 아, 그러면 더 좋아요.
1: 네.
0: 네네.
1: 네.
0: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자, 그때 10년 방학이었는데.
1: 네. 예?
0: 잘 지내고 네. 있다는 거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1: 예,
0: 얘기잖아요.
1: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만약에 예. 주일날 못 가면 그 병원에 있다 못 가면은 저것도 하고 그 저기 유튜브로다가 예배 보고요.
0: 그냥 네, 다니는 게 아니라 먹고. 열심히 다니는구나.
1: 네, 열심히 다녀요.
0: 열심히.
1: 강하.
0: 와우. 네,
1: 시간 강화도 갈매산 강화
0: 갈매산 금식기도원.
1: 아, 너무 좋아요. 거기는 정말
0: 저 거기 갔다 와봤는데 두 번이나.
1: 진짜 좋아요. 거기 가서
0: 좋아요.
1: 조형이 진짜 그 성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0: 네네.
1: 산책도 하면서 기도하고
0: 네.
1: 은혜 거기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0: 기도원 거기를
1: 하고.
0: 왜 가세요? 가끔 이렇게 가세요?
1: 응, 가끔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조용하잖아요. 다른 기도원하고 여긴 틀리잖아요.
0: 예예, 예. 거의 산 속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1: 네, 네, 그래가지고 사람 성도들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니에요. 거기가요.
0: 네네.
1: 그래가지고 가서 성경을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조용히 성전에 앉아서
0: 네.
1: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0: 예예. 예.
1: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가게 돼요.
0: 지금 작년 4월에 저하고 통화되고 나서
1: 네.
0: 그때 교회를 바로 갔나요?
1: 네, 바로 갔어요.
0: 바로 저는. 갔어요.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네. 거기 성광교회.
0: 성광교회.
1: 네.
0: 원래 다니시던 교회예요?
1: 아니에요.
0: 새롭게.
1: 네, 네.
0: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1: 네. 집안의 언니가.
0: 집안의 언니가.
1: 네.
0: 제천에 있는 교회인가요?
1: 네, 제천 충북 제천에요.
0: 충북 제천에.
1: 네.
0: 요즘 충북 제천에 극동 방송 라디오 잘 들리죠?
1: 네, 잘 들려요.
0: 거기가 지금. 청주하고 가깝나요? 저희가 청주 본부가 생겼는데.
1: 청주에서 한 시간 한 반 정도 걸려요.
0: 그렇구나. 그래서
1: 네.
0: 충청북도도 요즘 이제 우리 극동 방송이 잘 나올 겁니다, 아주.
1: 네, 잘 나와요.
0: 예. 그때 이제 교회에 가기로 했다가 바로 가셨고 10년 만에 이제 가신 거잖아요.
1: 네.
0: 예배 딱 첫 예배 어떠셨어요?
1: 첫 예배 했을 때 그날 그 찬송하는데.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탄송곡이 나오는데 막 눈물 많이 나고.
0: 예, 예.
1: 그러고 나서 모르겠어요. 이 가슴에 뭔가 뜨거운 그 뭔가 솟구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찾다가, 갈매산을 여름에 갔었어요.
0: 네, 네.
1: 거기를 갔어 있는데 거기서 찬송가 그 오 신실하신 주.
0: 네, 네.
1: 그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기타 치면서 부르시는데 거기 네. 그 찬양 목사님이 기타 치면서 부르시는데
0: 네.
1: 그 경쾌하잖아요 그게요. 근데 엄청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래만 하면 계속 울기를 한 3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0: 아이고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역시 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를 느끼게 돼요.
0: 예, 이렇게 우리 고은서님처럼.
1: 네.
0: 10년이라든지 좀 오랜 세월 방학하다가 하나님께로
1: 네.
0: 돌아온 분들은
1: 네.
0: 그 첫 예배라든지 그 초반에 그 예배가 뜨겁고
1: 네,
0: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1: 같아요.
0: 더 단단해지더라고
1: 네.
0: 신앙이요.
1: 네. 그래서 지금도 틈 나면은 그 저기 어플로다가도 듣고 목사님 말씀 녹음해가지고 또 다시 들어보고 이래요.
0: 야, 그렇구나.
1: 네.
0: 아까 근데 주일날 뭐 병원 가면은 못 갈 때는 유튜브로 본다고 했잖아요.
1: 네, 유튜브로 기도해요.
0: 병원 간다는 게 왜 병원 가세요, 주일날?
1: 아, 언니가 병원에 계셔가지고 아파서요.
0: 아, 언니 간병하느라?
1: 네, 돌아가면서 해주니까는 주일에 제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0: 아,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1: 네, 네.
0: 오늘도 지금 잠깐 언니 보러 온 거잖아요.
1: 네, 네, 네, 네.
0: 아이고, 언니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1: 네, 네.
0: 아, 그래요. 그거 다행이네요.
1: 네.
0: 그 병실에서 라디오 이렇게 네. 아니면 어플이라든지 해서 극동 방송 들려주세요 우리 언니.
1: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유, 이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네. 우리 고은서님께서 영접기도 네.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교회 가겠다고 네, 그랬잖아요.
1: 네.
0: 지금 교회를 정말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시니까
1: 네.
0: 너무 감사하잖아요.
1: 네.
0: 우리 감사기도 저랑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네네. 네, 네.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구원사님 지난번에 네. 그 선물이랑 잘 받으셨죠?
0: 네, 잘 받고 잘 맛있게 먹었어요.
1: 아, 그래요.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0: 네.
1: 우리 고은서님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0: 오 신실하신 주
1: 아까 그 음악 목사님이 찬양 부를 때 계속 3개월 네, 동안 네. 울었다는 지금도 그 찬양 부르면 막 울컥울컥해요?
0: 네.
1: 그 찬양이 왜 울컥할까요?
0: 모르겠어요. 저를 버리지 않고 저는 이렇게 냉담했는데도 네.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우리 고은사님의 네. 목소리로 오신실하신 네. 주 앞부분만 들으면서 우리 마칠게요.
0: 아니요. 저 안 할래요.
1: 왜요?
0: 옆에 사람들도 있어요.
1: 저랑 같이 시작. 오신실하신 주

0: 보은사님, 이게
1: 네.
0: 오신시라 신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한 번도
1: 번도
0: 나를
1: 나를.
0: 이거네요.
1: 네네.
0: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성가 오신시라 신주가
1: 네네.
0: 두 버전이 있는데
1: 네.
0: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거죠?
1: 네네,
0: 아,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이곡 전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1: 네,
0: 건강하시고
1: 감사합니다.
0: 그 옆에 계신 우리 언니에게도 안부 전해주시고
1: 네.
0: 극동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오신실하신주 두 가지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곡도 이제 오신실하신주고요. 이 복음성가. 그리고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찬송가 오신실하신주. 오신실하신주 내 아버지여, 이렇게 찬송가 두 가지 버전이에요. 같은 제목인데. 우리 충북 제천에서 신실하신 주님 다시 또 만나서 교회 잘 다니고 계시면서 이 곡을 또 인생 찬양으로 또 선택해서 같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끼라에 협찬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동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파레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시와 그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정윤현님. 예, 저 새끼라 김인수PD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어렵게 통화가 됐네요. 아, 지금 이제 통화 괜찮으시죠? 보니까 이제 작년 4월에 저하고 방송 중에 통화됐잖아요. 그때 무교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0: 무교인데 저기 교회 다녀요.
1: 지금 교회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저하고 전화 연결되고 나서 그때 바로 다니신 거예요? 그때 저랑 영접 기도도 했죠? 영접 기도도 하고 그때 식사권 선물도 받으시고요? 수원에 계시는 거 맞죠? 어느 교회 가셨어요?
0: 명성교회요.
1: 명성교회? 수원 명성교회? 어떻게 그 교회를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요?
0: 가까워가지고.
1: 가까워가지고? 근데 이제 바로 저하고 전화 통화하고 나서 그 주에 갔죠. 와, 그럼 혼자 가셨어요? 수원
0: 혼자.
1: 명성교회를? 예?
0: 혼자.
1: 혼자? 그전엔 교회를 안 다녀봤던 거의 무교였잖아요. 근데 전화 통화 한 통화 하고 어떻게 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0: 정서적 안정을 얻으려고 가.
1: 예?
0: 정서적 안정을 얻으려고.
1: 정서 안정을 얻으려고? 아, 정서 안정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좀 교회를 가보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가보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딱 전화 통화가 돼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 4월이면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정서 안정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0: 아니, 없는데 그냥 저 그거 얻으려고 간 거예요.
1: 얻으려고 마음 평안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어떠세요?
0: 마음 편안해졌어요.
1: 마음 편안해졌어요. 그때 첫 예배 드릴 때 어땠어요?
0: 흥분 좀 감동됐는데요.
1: 감동이었어요. 그러면 수원 명성교회 지금 등록도 하셨나요? 등록도 하셨고, 요즘 어떻게 1년 다녀보니신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0: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는 거, 그거 딱 마음에 드는데요.
1: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얘기 나누는 거. 그때 교회 소개를 부탁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0: 근데 거기 안 다니고 명성교회 다녀요.
1: 아, 군 수원 명성교회로. 교회를 지금까지 잘 다니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축하의 꽃바구니를 드려요.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근데 무교라고 하셨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0: 나가본 적 없어요.
1: 한 번도? 크리스마스 때나 뭐 추수감사절 이런 때도 안 나가보셨어요? 그랬구나.
0: 요새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 갔는데.
1: 혼자 가게 되셨고. 자, 그러면요. 그때 저랑 이제 교회 가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영접기도 하셨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닐 수 있고 마음 평안하게 또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저랑 이 시간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따라서 기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자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보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감사 기도도 드렸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윤현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 지금 한 1년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음악을 들으셨다든지 해서, 뭐 극동방송에서 들었다든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0: 갑자기 생각이.

0: 않았는데.
1: 제목을 얘기 안 하셔도 뭐 가사나 멜로디나 살짝 얘기하시면 제가 맞춰볼게요.
0: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0: 네.
1: 왜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세요?
0: 혼자 있을 때 외롭잖아요.
1: 예.
0: 근데 이 노래 들으면 저 위안이 된대요.
1: 우리 정윤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 들리는 것 같고, 그쵸?
0: 네.
1: 알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탁 선택하셨다고 하잖아요. 거기 가사 보면 우리 정윤현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수원 명성교회도 가게 하셨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예, 이곡 전하면서 인사할게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스밴드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갔네요. 오늘 남은 시간들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라디오 예배로 오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 신자들이 성경의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 요 말씀을 왜 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요. 칼빈 선생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고 신학자고 목회자죠. 그런데 내가 모든 신학자들이 칼빈 선생님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것을 왜 잡지 못했느냐고, 학문성만 쏙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왜 우켜먹고 사느냐고. 칼빈, 루터, 증인글이, 아브람 카이퍼, 요한 위슬레 선생, 이 영성이 있었다 이거. 영성이, 학문도 이제 그 바탕 위에 영성으로서 말씀하러 무릎 꿇고 책을 쓰고 메시지를 전할 때 구름대 같이 모이는 거요. 그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요. 내가 왜 학문을 무시해? 하려야죠. 배워야지요. 그러나 칼빈 선생님은 역시 학문과 영성이 겸비한 신학자고 위대한 목회자다. 또 오데솔라, 칼빈이나 증근이나 루터의 오데솔라 있잖아. 성경을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냈다. 믿어야 된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로만 그게만 뭐요? 말로만. 실천을 안 했는데. 교리적으로만 얘기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7대 운동이 거기서 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 내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야, 네 속에 내 말이 거하고 있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임재했을 때에 자유함을 얻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때 하는 거요. 목회일 때 귀신 들리고 병자가 막 할 때 목사 되면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웃지 귀신이. 사람의 말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믿어서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도 없습니다.

0: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신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정말 중요한 마음일수록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가까운 사람 사이에는 굳이 긴 설명이 없어도 마음을 알아줄 때가 있죠. 부모가 자녀의 한숨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는지 느끼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도 더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눈물과 그 마음의 답답함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성령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도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전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K-퀴즈의 음성으로 주는 나의 친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센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섬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의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루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3금부건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수요일 오늘 코너는요, 우리 곁에 온 땅끝 이주민 가족 땅이가 코너로 함께합니다.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시온우 교회 오기훈 목사님 또 김평화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고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문자로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우리 곁에 온 땅끝 이주민 가족 땅이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예라모십의 찬양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우리 곁에 온 땅끝 이주민 가족 땅이가.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땅이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식당에서, 거리에서, 또 카페에서 수많은 외국인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신 땅끝 이웃입니다. 오늘 이 코너는 그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주민 선교의 든든한 두 길잡이 모셨습니다. 수영로교회 국제사역국의 오기훈 목사님, 또 김평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2: 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미얀마 특집 이후로 밍글라바를 잘 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또 제가 이렇게 밍글라바 이거 하나 배우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2: 저는 미얀마 네. 사람들을 찾게 됐습니다.
0: 아,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잘 지내셨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기훈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2: 예, 방금 언급했듯이 밍글라바로 많은 주를 보냈고 많은 미얀마 분들뿐 아니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친구들과도 다양한 만남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0: 네, 김평화 목사님은요?
1: 네, 날씨가 좀 더워져가지고 땀도 네. 많이 흘리고 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0: 아, 맞습니다. 정말 어느덧 날씨가 제법 더워졌잖아요. 네, 아침 맞아요. 저녁으로는 좀 바람이 선선하기도 한데 낮에는 벌써 땀이 나고 또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2: 맞아요. 맞습니다. 네.
0: 그래서인지 이 부산 거리도 더 활기차 보이고 관광객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네. 네. 길거리 어디에나 카페 어디에나 식당에서도 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미얀마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2: 그렇죠?
0: 오늘은 네팔 특집으로 열어볼 시간입니다. 네. 네,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어요. 저희가 네팔에서 오신 귀한 손님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치트원에서 온 경성대학교 4학년 순이다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네팔에서 제일 더운 도시 네팔 근처에서 오는 경성대학교 4년 만이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의 배부 디벤드라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팔에서 오신 이렇게 귀한 손님 세 분을 모시고 오늘 네팔 특집으로 꾸며갈 예정인데요. 순이타 자매님, 치트완 네팔 어느 쪽에 위치해 있나요?
3: 치트완 네팔 남쪽에 있어요.
0: 아, 네팔 남쪽에 치트완이라는 곳에서 오셨구나. 네. 와, 또 마니사 씨, 마니사 자매님은요. 네팔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팔 건지에서 왔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더운가요?
4: 네, 여름에는 기온 40도 이상까지 올라가서 정말 네. 아주 더워요.
1: 오,
0: 그러면 이 부산의 이 더위와 비교하면 좀 어떤 것 같아요?
4: 저 네팔에서 보면 여기 부산 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2: 네팔보다는 부산이 네. 안 덥다는 거죠.
0: 네. 네. 부산이 조금 덜 덥게 느껴질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와, 40도면 정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너무 덥겠어요.
4: 네, 땀이도 너무 많이 와.
0: 땀이 많이 나요. 네. 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네팔에서 오신 게스트분들과 함께 하니까 이 시간이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네, 세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순이타 자매님부터요.
3: 저는 사실 대학 유학 준비하면서 왔어요. 그 한국 문화에 관심도 많았고 또 기회가 생겨서 여기서 공부하고 생활하게 됐어요.
0: 아, 공부하고. 네, 마니사 자매님은요?
4: 저 사실이 네팔에서 있을 때 한국 드라마랑 좀 많이 아~ 네, 관심 많이 있어서
0: 네.
4: 네 그래서 여기 한국 문화랑 음식에 관심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 왔어요.
0: 한국 드라마 어떤

0: 걸 가장 즐겨봤어요.
1: 저는 진짜 너무 많이 드라마 보고 있어요. 지금도
0: 네.
1: 되게 좀 코미디 네, 드라마 좀 네, 좋았어요.
2: 한국
0: 네.
2: 코미디. 오.
0: 네팔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가 더좀
1: 네. 네, 너무
2: 재밌었어요. 인기가 좀 있어요, 네팔에서.
1: 네, 좀 네팔에서 지금 네, 한국 드라마랑 K-pop 지금 인기 좀 많이 있어요.
0: 네. 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조금 더 한국에 관심이 더
1: 네.
0: 생겼군요. 네. 오늘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네팔인 목사님, 디벤드라 목사님도 모셨는데요.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3: I came here first time to study in seminary. And after completing my study, second time I came to Busan to serve in the church.
4: 네, 제가 통역해
0: 네.
4: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신학교 공부 때문에 한국에 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국에 오셨습니다.
0: 신학교.
4: 네.
0: 를 위해서 그럼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도
4: What kind of ministry are you in, Pastor Devendra?
3: I'm serving among Nepali people. Especially, mostly they are workers and students.
0: 네,
4: 유학생이고 또 노동자인 그 네팔인 대상으로 제가 지금 수용연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니까 너무 너무 편합니다. 네.
2: 네, 오늘 특별히 네팔 우리 유학생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유학생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미래 세대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자질과 가능성들이 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춘다면 이곳에서 전 세계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파송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경성대학교 한 곳에만 1,500명이 넘는 네팔 유학생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 캠퍼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는 전체 200개국에서 온 30만 명의 유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우리 기독 교수님들 또 대학 청년분들께서는 수업 시간에 만나는 우리 유학생들 그냥 무관심하게 보시지 마시고 오늘 방송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다가서서 친구가 되시며 복음의 큰 문을 여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4: 네.
0: 네. 와, 경성대학교 한 학교에만 1,500명이 넘는 네팔
2: 네.
0: 유학생들이 있나요?
2: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는
0: 네.
2: 1,000명이 넘는 유학생이었는데 1,500명
0: 네.
2: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또그 이상도 얘기하는데 한 나라만 전체는 2,000이 넘고요.
0: 네.
2: 그러니까 땅끝이 다와 있습니다.
0: 저는 이 시간 통해서 처음 알게 된것 같아요. 네팔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2: 예.
0: 처음 알게 됐고요. 그래서인지 더더욱 오늘 이 시간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네팔 학생들의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리고 또 한국에서의 삶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2: 네.
0: 네, 수니타 자매님 또 마니사 자매님,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게 가장 행복했나,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5: 네, 학교에서 새로운 외국인 친구를 생겼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0: 네, 새로운 외국인 친구를
5: 네.
0: 사귀었을 때
5: 네.
0: 어떻게 좀 다가갔어요?
5: 서로 문화를
2: 주고받고.
5: 주고받고, 네.
0: 그렇게 친해졌어요,
5: 네,
0: 점점.
5: 친해졌어요.
0: 한국인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졌나요?
5: 사실은 한국 친구가 한 번도
0: 네.
5: 네.
0: 친해질 기회가 없었을까요?
5: 네, 없어요.
2: 왜냐하면 한 반에 다 유학생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5: 네.
2: 한국인들은
0: 그렇군요.
2: 의외로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 거죠.
0: 네,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인 친구들이 수니타 방송 잘 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먼저 좀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친구들이 또 많이 많이 말을 걸기를 바랍니다. 마니사 자매님은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1: 저는 한국 친구 만나고 밥 같이 먹을 때좀 행복했어요. 네.
0: 한국인 친구들 어떻게 좀 친해졌어요?
1: 저는 우리 학교에서 버디 프로그램 같은 있어서 우리 문화가 엑스체인지 같은 거
0: 네.
1: 그래서 신청했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놀랬어요.
0: 아, 교환학생 같은 네. 그런.

0: 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친구랑 밥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언제 저랑 한 번도
1: 네,
0: 맛있는
1: 좋아요.
0: 밥을 먹으면
2: 기억해 놓겠습니다.
0: 네, 좋겠습니다.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웃의 어른들, 또 이런 어른들이 말을 많이 걸것 같은데 어떻게 해줄 때가 제일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1: 전 한국 사람들이 저랑 친구랑 얘기하면서 좀 편하게 말하면 좀 가족처럼 생긴 것
0: 먼저 옆에서 가족처럼
1: 같아요.
0: 대해줄 때 가족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옆에서 이거 하자, 같이 뭐 하자, 이렇게 뭘 말도 많이 걸어주시나 봐요.
1: 네, 저는 저 친구 만나고 너무 좋아요.
0: 친구 만나서 노는 거. 네, 같이 밥 먹고 또 놀러 가고. 네, 스니타 자매님은요?
3: 저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의 어른들이 서로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관심을 주는 그곳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0: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먼저 또 말도 걸어주시고 좀잘 챙겨주셨나 봐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2: 그 지난번에 마니사 자매님이 그 얘기 됐었어요. 둘다 지금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장님이 아플 때 약도 챙겨주고, 그리고 한국어도 좀 같이 배워볼까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가족처럼 느꼈다고.
1: 네, 동생처럼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저 사장님이.
0: 그러면 이렇게 가게에서 일도 좀한 경험이 있나 보네요. 네,
2: 지금도 하고 있죠. 아르바이트
0: 아,
2: 지금 하고
0: 정말요?
2: 있어요.
0: 어떤 일 하고 계세요?
1: 저는 여기 막창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0: 막창집에서. 그럼 이제 좀 일하면서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겠네요. 손님들이랑도 이렇게 말하고. 한국어도 좀 많이 배웠겠어요.
1: 맞아요.
0: 네, 순이따 자매님 어디서 일하세요?
3: 저는 치킨집에서.
2: 장치킨 아주 맛있습니다.
0: 두 자매님 모두 다 맛있는 거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치킨집에서 일하면서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네,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타국에 와서 돈 버는 것도 힘들 텐데 이렇게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너무 대단합니다. 다른 나라 유학생들과도 함께 수업을 듣는다고 들었어요. 수업 분위기, 학교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3: 그 수업은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반에는 우즈벡,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그리고 그리스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전공 공부를 하면서 그 서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그 다른 나라보다도 그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좋아합니다.
0: 그러면 한 반에 우즈벡, 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그리스. 정말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네요. 마니사 자매님은요?
1: 저는 또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도 만나서 나라 문화도 배우고 그리고 학교 식당에서도 친구랑 같이 밥 먹고
0: 학교 식당, 학식.
1: 학식이요.
0: 네, 밥 먹으면서 사실 가장 빨리 친해지잖아요.
1: 맞아요.
0: 네, 여기서 저희가 네팔어 퀴즈를 준비를 했잖아요. 오기훈 목사님, 오늘 퀴즈 한번 출제해 주시죠.
2: 네, 네팔어로 안녕하세요는 무엇일까요? 1번, 네팔 분께서 직접 오리지널 발음을 들어볼까요?
0: 디벤드라
2: 디벤드라
0: 목사님.
2: 목사님?
4: 나마스테.
2: 너버스테. 2번, 점심때.
0: 네. 오늘 퀴즈는 거의 정답을
2: 아, 그럴까요?
0: 알려주신 것 같은, 왜냐면 이 오리지널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오답이 전혀 없을 줄 믿습니다. 1번 넘었을 때, 2번 점심 때,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곡 올려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우리 곁에 온 땅끝 이웃 이주민 가족 땅이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팔 특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오신 세 분의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경성대 유학생 순이따 또 마니사 자매님 두 분 또 네팔에서 오신 디벤드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자매님께 한번 묻고 싶어요. 한국 생활을 하면서 아 이건 좀 적응하기 힘들다 하는 한국 문화가 있는지 궁금해요. 순이따 자매님은요?
1: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국을 한 숟가락으로 같이 먹을 때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네팔에서 이런 문화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익숙했습니다.
0: 아 그러면 찌개를 다 같이 먹는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좀 어색했다라고 하신 거죠. 처음엔 조금 왜 그렇게 먹지? 이런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1: 네.
0: 네. 근데 이젠 좀 적응하셨어요.
1: 네.
0: 마니사 자매님도 있으세요?
2: 네. 저는 여기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 여기 부산사들이 진짜 놀랐어요. 제가 좀 잘못된 공부 했을 것 같아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나 부산 사투리 너무 좋아요.
0: 부산 사투리가 살짝 좀 세잖아요.
2: 네.
0: 그래서 뭔가 저도 부산 처음 왔을 때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좀 화가 나셨나? 이렇게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팔에서 온 이 두 자매님도 한번 놀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부산에서 사시다 보니까 적응을 하셨다 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점은 없으세요?
2: 저희 우리 친구들에게 들었는데요. 저 피부가 달라서
3: 피부 색깔이 달라서
2: 처음 왔을 때 반대는 느낌?
3: 차별 맞는.

0: 작곡님께 들었어요.
1: 아, 피부색이 달라서 네.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네. 너무 예쁘신데요. 네, 정말 이렇게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아마 가장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런 것 같아요. 한국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는 우리 유학생 분들에게도 그 경상도 사투리가 무엇인가 화가 난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눈까지 크게 뜨고 말하면 네, 그 분위기상 위압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외국인 친구들을 대할 때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조심하시고 또 눈을 너무 크게 뜨는 것도 조심하셨으면
1: 맞습니다.
2: 좋겠습니다.
3: 맞아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훈련학교나 어떤 목사님들은 외국인 봉사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꼭 합니다. 소리 크게 치지 마세요.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외국인 형제 자매들 대할 때 눈 크게 뜨고 말하지 마세요.
2: 맞아요.
3: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만나는 좋은 의도로 만나는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지만 우리가 그냥 습관대로 큰 눈 크게 뜨고 큰 목소리로 그냥 얘기하면 누군가는 혹시나 일주일 내내 좀 못된 상사나 못된 네. 한국 사장님이나 이런 분으로부터 또 혼이 나다가 주일에 교회 왔는데 또 큰 소리를 듣고 눈을 크게 뜨고 대하면 이게 이제 감정이 똑같은 거예요. 네. 아, 내가 교회 위로받으러 왔는데도 여기서도 그 얘기를 들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부분도 헤아려서 누군가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하실 때 그렇게 다른 문화에 적응 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네. 하신다고 하니까 네. 또 되게 섬세하게 교육을 네.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네요. 눈 큰 분들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3: 눈 큰 분들 눈 감고 얘기하는
1: 네.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지내면서 고향 생각도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이 고향 생각 날 때 언젠가요?
4: 사실은 그 기분이 나쁠 때 그리고 혼자 있으면 네. 그 고향이 너무 생각납니다.
1: 조금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또 네. 혼자 시간 보낼 때 조금 외롭기도 하고 네.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네. 그럴 때 가장 생각이 날 것 같아요.
0: 네. 네, 저도 여기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너무 바빠서 집에 갈 때 혼자 있으면 좀 어머니랑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네.
3: 바쁜 일상을 마치고 네. 집에 들어갈 때
0: 네.
3: 혼자서 생각나는
0: 네, 아플 때도
3: 아플 때도
1: 아플 네. 때 저도 자취를 하는데 아플 때가 가장 서럽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맘만 먹으면 갔다 왔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두 자매님은 갈 수도 없고 뭔가 큰 마음 먹고 가야 하고 또 정말 혼자 지내는 이 시간들이 참 외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맞아요.
1: 주변에 친구들이 좀 같이 그 외로움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또 같이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요즘 부산 길거리를 걷다 보면 또 식당에 가면 특히나 또 외국인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웃으로 만나는 네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나라말로 인사를 해주는 게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퀴즈 네팔어로 안녕하세요는 무엇일까요? 퀴즈인데요. 보기를 디벤드라 목사님께서 한 번만 더 내주신다면요.
5: 나마스테.
1: 네, 1번 나마스테고요. 2번
3: 점심때.
1: 네, 2번은 점심때입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 또 김두부각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 후에 보내드립니다. 또 부산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또 특별히 기도해야 할 나라들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오늘 네팔에서 오신 디벤드라 목사님께서 네팔을 향한 마음을 오래 품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또 한국에 있는 네팔 유학생 또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I would like to request

0: for two things.
1: 네, 저 네팔을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눠드리겠습니다.
0: The first one, after the Genji uprising in Nepal, the elected government may move forward with development work, focusing on the problems of the people and the country.
1: 네, 우리 젠지 다음 세대 네팔 우리 청소년들이 새로운 정부를 이제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 정부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0: 9만 4천 명의 네팔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한국에 있는 9만 4천 명의 네,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셨고요. 또 네팔 정부를 위해서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도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네팔을 위해서 마음 모아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잠시 특별한 시간 가지길 원하는데요. 디벤드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네팔어로 읽어주실 건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 복음이 네팔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또 한국에 있는 모든 네팔인들의 마음에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전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디벤드라 목사님께서 네팔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실 때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마음과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요한나 띵고 소라마 에세리 레키에고 사 기나바네 퍼미셔레 선사라 예스토 프레임 거는바요 기 와하레 아프나 에크마트라 푸트라 디누바요 타키 와마티 비스와스거니 코이파니 나스나오스 따라테슬레 아난타 지반 파오스.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셨고요. 여러분 이 순간 함께 눈을 잠시 감고 네팔을 위해서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마음 다해서 기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 이 사실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으로 환히 비춰주시는 복음을 우리 함께 선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우리 곁에 온 땅끝 이웃 이주민 가족 땅이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팔 특집으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각 나라의 언어로 인사말을 퀴즈로 출제를 할까 합니다. 순이타 자매님 오늘 퀴즈 한번 더 출제해주세요.
1: 네, 네팔어로 안녕하세요는 무엇일까요? 그 나마스테 점심때.
0: 네, 1번이 나마스테, 2번이 점심때 보기가 두 개가 있었고요. 김평화 목사님 정답 발표해주세요.
2: 네, 정답은 1번 나마스테입니다.
1: 나마스테.
0: 네, 디펜드라 목사님 우리

0: 오리지널 발음을 한 번만 더 해주신다면요.
1: 나마스테.
0: 네. 아니 저희가 보통 이 나마스테라고 맞아요. 발음하잖아요.
2: 맞아요. 나마스테라고.
0: 저는 지금까지 나마스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너머스테.
1: 예, 나마스테.
0: 네.
2: 너머스테가 너머스테. 네,
0: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새롭게 아실 것 같아요. 나마스테가 아니라 너머스테입니다. 네, 8분들 마주치시면 나마스테 말고 너머스테 이렇게
2: 와, 이제 갑니다. 네,
0: 또 조금 더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인사를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실제 네팔분들이 인사할 때 어떤 몸짓으로 인사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3: 네, 그 네팔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인사를 할 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0: 네.
3: 그리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나마스테 인사한다고 합니다.
0: 네, 두 손을 이렇게 마음 모아서
3: 네.
0: 모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3: 네. 네.
0: 오늘 딱 이렇게 기억해 놨다가 네팔분 만나면 이렇게 당당하게 인사를
3: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0: 잘 해야겠습니다. 또 네팔의 문화 저희가 알아둬야 할 부분들도 있잖아요.
3: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 상대 이야기에 동의한다고 할 때 저희들은 끄떡끄떡 하는데
0: 네.
3: 네팔에서는 고개를 좌우로 왼쪽 오른쪽으로 흔든다고 하네요.
0: 보통 한국 사람들은 알겠다라는 의미로 끄떡끄떡 하는데 네팔은 절레절레라고
3: 네, 절레절레.
0: 생각하면 되네요. 네,
3: 절레절레는 아니고 끝 이렇게죠.
0: 아,
3: 왼쪽 까딱까딱.
0: 아, 네. 네. 절레절레가 아닌 까딱까딱.
3: 네. 절레절레는 아니오라는 뜻이죠.
0: 네. 네. 아, 네팔에서도 절레절레가 아니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을
3: 네,
0: 것 같아요. 까딱까딱. 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고개 까딱까딱 다들 하고 계시죠? 한국과 네팔은 좀 반대되는
2: 맞아요.
0: 동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알아둬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3: 네, 좀 전에 스니타 자매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그 네팔의 식사 예절이 한국처럼 이 큰 국을 가족 모두가 서로의 숟가락으로 먹는 문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0: 네.
3: 그래서 각자 그릇에 덜어서 먹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래 지낸 이 네팔 친구들도 이런 문화는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0: 아, 맞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정서가 있잖아요.
2: 네.
0: 좀 같이 나눠 먹고 공유하고 이런 한국의 정이 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좀 어색하겠다. 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2: 그러니까 수니타 자매님이 이제 한국에 적응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2: 방송 전에 이야기할 때 괜찮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솔직한 말을 해줬어요. 맞죠?
0: 아직까지는 100%는 조금 어색하다.
4: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마다의 식사 예절은 다 다르고
3: 그렇죠.
0: 우리나라에서 예의 있는 게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살짝 무례하다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2: 맞아요.
0: 이거는 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3: 맞습니다.
0: 같아요. 이런 문화들을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0: 오늘 이렇게 특별히 네팔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 시간 이렇게
0: 오기훈 목사님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오늘 유학생 두 분과 함께 또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역사상 유학을 통해 자신의 고향의 지도자가 된 두 부류의 사람을 저는 좀 생각이 났어요.
0: 네.
2: 첫 번째 사람은 싱가포르의 국부였던 리칸유와 두 번째는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비극을 일으킨 폴포트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캄보디아 폴포트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찬가지로 했어요. 그런데 유학을 하면서 좋은 것을 배운 게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을 배워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 지도자는 되었지만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인 200만 명을 학살하는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0: 네.
2: 반면에 리칸유는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하면서 기독교 배경의 선진 문물과 법치주의 여러 청렴한 시스템들을 배워서 가난하고 아무 자원이 없던 당시의 싱가포르를 세계 최상위 글로벌 국가로 일으켰던 지도자였습니다. 해외 유학을 통해서 한 사람은 자신의 고국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자신의 고국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0: 네.
2: 한국의 많은 유학생들 200개국에서 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0: 네.
2: 제2, 제3의 이와 같은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우리 유학생들에게도 이제 있을 터인데
0: 네.
2: 여기에서 더 해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그 민족을

0: 복음으로 살리는 지도자들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그 민족의 놀라운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쓰실 리더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멘. 네. 네. 정말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쓰시는 그 리더가 분명히 그 안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에 온 유학생들이 200개국 30만 명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0: 맞아요.
1: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저도 오늘 굉장히 놀랐고 또 한 학교에만 1,500명이 넘는 네팔 유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는 또 부산을 넘어서 우리나라 또 세계 열방이 정말 한 곳에 모여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땅이가 이 코너 이름처럼 땅끝 이웃이라는 말이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저는 이 코너를 이어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요. 우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문화 이야기 해줄 때도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다르다고 틀린 거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그걸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혹시 일상 속에서 네팔 이웃을 만나게 된다면 따뜻한 미소 그리고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고개를 숙이면서요 너머스테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2: 너머스테.

네,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한의사 김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설명서입니다.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고 깨져있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전합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0: JT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받는 것만 바란다면 행복은 오지 않을 거예요. 행복은 결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며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다섯 가지를 말하면서 부족함을 강조했는데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반 정도만 인정받는 명예,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 다섯 가지가 행복을 위한 조건이라고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사실 100% 만족이란 것은 없죠.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많이 가진 자를 바라본다면 행복할 수 없겠지만요.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련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건 우리들 곁에 있는 작은 순간들이 행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거예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재롱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우리 입가에 미소 짓게 하는 작은 행복으로 다가오죠. 부부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작은 행복이 되어 서로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요. 먼저 하는 양보와 조금 손해보는 배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작은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순간순간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며 마음 따뜻한 순간들에 미소 짓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작은 것에서 시작하며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공허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행복을 만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88세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움켜진 돈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남을 위하여 베풀 때 빛이 나고 그 가치가 더하는 법이지요. 성공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고백하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이 결혼하여서 상둥이를 낳았는데 그 상둥이 아이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도 다르고 품성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상둥이 중에서 두 번째로 태어났던 이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는 장자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대부분 다 받아가게 되고 차자는 별로 받는 것이 없었는데 늘 이 야곱은 저 형님의 저 장자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형의 저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어머니와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 형에게 사기를 치가지고 그게 들통나는 바람에 그 형이 저 동생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잠들지 않겠다. 아 이렇게 해서 동생 야곱이 형한테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자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아 네가 외갓집으로 도망가라. 여기 있으면 형한테 맞아 죽을 건데 내가 네 아들 맞아 죽는 걸 내가 보고 싶겠냐?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형이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야곱은 어머님의 근유로 간단한 짐만 챙겨가지고는 도망을 쳐서 외갓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갓집으로 가는 그 과정에 힘들고 지친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그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이 야곱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미 해가 졌습니다. 하루 도망갔는지 이틀 도망갔는지 3일 도망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머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외갓집을 보따리 하나 들고 가다가 수산에 해가 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 야곱은 돌을 하나 가지고 반반한 돌을 하나 가지고 그걸 베개로 하고 거기서 잠이 들었다고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흐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가리고 그곳에

한 돌을 가지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온갖 꾀를 써서 그 이름처럼 남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사기치고 가까이 있는 자기 상둥이 형한테도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서 이제 마저 죽을 지경에 도망가는 이런 처절한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는 패배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처절한 절망과 패배와 이런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재산 얻으려고 형한테 사기치고 형을 속이고 했는데 재산은 고사하고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도망가는 이런 자기의 처량한 신세를 생각하면서 그 돌란을 가져다가 그 위에 보따리를 놓고 베개를 베어서 잠을 자려고 할 때에 아마 야곱은 자기 처량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눈에 눈물이 흘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인생 밑바닥에서 도망자가 되고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나가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외갓집으로 보낸 그 사랑하는 어머님,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어머니, 결국은 이 야곱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외갓집에서 나를 과연 받아줄 것인가, 이런 온갖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에는 이런 반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서 희망이라고는 없고 내일이라고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잠을 자는데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쫙 사닥다리가 안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눈에 보이는 거, 꿈속에서. 또 본 적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락 하는데 그 계단으로 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쫙 이어져 있고 그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광경을 야곱이 꿈속에서 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천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죠. 이미 야곱은 몰랐지만은 이미 천사들이 다 야곱에 가는 길 앞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고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고통과 패배와 땅 밑바닥에 떨어져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는 앞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나는 이상한 거예요. 천사들이 왜 오르락내리락 했을까?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왜 오르락내리락 했을까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만 보아도 와,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네, 신기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바라보면서 야곱의 눈이 거기에 집중이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시위입니다. 야곱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보이지, 하나님의 종들이 보이지, 천사가 보이지, 너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을 쉬고 살아가지만은 봐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아, 야곱아, 우리 보이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지키시고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천사들의 시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누가 저 뒤에 있는데 목사님을 찾는데 내가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가지고 손손 흔들면서 목사님 여기입니다 하면 내가 보면 누가 손 흔드네 알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이야기, 천사들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 말로만 들어왔는데 천사들이 자기 꿈속에

다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와 내가 오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와가지고 올라갔구나 내려오는구나 나를 바라고 주목하라고 주목하라고 집중하라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삶은 달라지고 마음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의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는 당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28장에 있는 이 야곱이 저 도망가면서 자기 꿈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성도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오늘 또 이끌어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는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원망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한숨을 지으면서 오늘 하룻밤을 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지금까지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큰 지방 가운데 태어났는데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 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야곱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지 뭐 대단하다며 그런데 뭐 우리와 지킨다고 샀는데 뭐 내하고는 뭐 별 상관이 있을까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왜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을 못 만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것은 야곱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꾀를 믿고 부모를 믿고 재산을 믿고 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실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절망하지 못했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낮은 자리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르는 자가 천국을 본다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하고 내 힘도 어찌할 데가 없고 내 깨도 어찌할 데가 없고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죽음의 위기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외갓집을 찾아가는 그 철렁한 마음에 낮아진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에 가난한 마음에 그때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다 쓰여 있는데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내 자신을 절대로 의지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고 절망하고 절망한 사람들 눈에만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야곱과 동행하고 야곱과 함께하고 야곱의 기도를 듣고 야곱의 모든 걸 다 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자기 의지대로 사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사니까 자기를 믿고 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요 넥타이 하나를 사려고 야 오늘 백화점에 가서 오늘 좋은 넥타이를 하나 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면요 사람들이 메고 있는 넥타이가 눈에 다 들어와요. 아 저는 맞네. 아 저거는 아 저는 있구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넥타이를 안 매잖아요. 넥타이를 안 매니까 다른 사람의 넥타이도 눈에 안 들어와요. 요 녹산국가공단에 사는 사람이 여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늘 여기 오가는 사람인데 어느 집사님의 근처로 우리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보고 난 다음에
와.

목사님, 이 사업을 하면서 매일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큰 교회 있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가도 저 왜 가지? 저 뭐 하러 가지? 저 뭐지? 모른다니까. 내가 가난하고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낮아진 자리에 있어

0: 있으면, 세상에 지혜 있으면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평안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 꾀를 믿고 사는데, 얼마나 영리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보이고 보이고 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각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13절에 보니까 시작.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와.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시작.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와. 동서남북 땅을 다 자손들에게 주고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합시다.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원했던 건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물려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괴롭히고 야삭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 생겨요. 너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아니해도, 형님이 받을 것 받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줘서 너를 떠나지 않겠고,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다 주어서 너는 복을 받게 할 거다. 아니, 야곱이 이것을 진작 알았으면 뭐 하려고 사기치겠습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깨를 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몰랐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몰라서. 몰라서 불신앙으로 살고 몰라서 사기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육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다 줄 거고, 너는 복을 받게 될 거고,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들이 퍼져서 나갈 것이고, 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할 거다. 아니,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신작이 알았으면 무엇 때문에 형님 재산 때문에 사기치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몰라서. 믿음으로 살면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형통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가 몰라서 그러지 지금도 이 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아 내 여기 있다, 내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보이잖아, 안 보여, 여기서 사닥다리 봐, 여기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위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함도 패배도 병듦도 절망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왜?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염려하잖아요. 하나님 한 게 안 하는 줄 알고 염려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줄까 싶어서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병들어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네,
1: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기 때문에? 선한 일, 좋은 일을 이루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암에 걸려도 감사합니다.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학교에 불합격해도 감사합니다. 왜? 다 하나님의 뜻만 잘게. 우리 당당이가 이제 걸어다니고, 걸어, 막 걸어다니는 거야. 걸어다니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고, 저 아버지가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당이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아버지 따라가지. 또 아버지가 없으면 누가 따라갑니까? 엄마 따라가지. 아가 가면요, 뒤호뚱 뒤호뚱해서 걸어가면은 그 아버지 엄마가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다 따라간다니까. 걔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어린아이는 가난하기는 앞만 보고 갈지라도, 뒤호뚱 뒤호뚱 갈지라도 그 뒤에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넘어질까 엎어질까 다 보살피려고 여차하면은 잡아서 안아주려고 따라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염려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놀고 자빠져가지고 저들끼리 수영 가고 이래 놀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천군천사들이 지키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걱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와 계심을 믿고 주여 하나님만 계시니 감사합니다. 다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중학교 때 들은 예화인데요. 어느 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달프게 된 거예요. 너무 고달프게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또 가는데 자기가 인생길에 서 저 바닷가 해변가를 걸어가는데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걸어가면 발자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자기가 느낌이,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꿈속에서도 화가 났어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먹고 살만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다가 내가 어려우니까 나 혼자 두고 가셨잖아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으면 내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가 평안할 때는 내가 너와 옆에서 함께 갔지만은 네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갔다고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지나고 보면요, 천국에 가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셨네, 내가 절망 가운데 가난할 때 병들을 때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내가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눈을 못 떠서 염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도 결국 우리를 최고 좋은 길로 갑니다. 우리가 아작바작 노력해봐야 헛방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거는 야곱이요, 얼마나 큰 깨달음, 깨달음. 여기 전구가 반짝반짝반짝 깨달음이 온 거야. 아,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나니까, 와,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제 인생에 걱정할 것이 없는구나,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뭐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헌신하겠대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누가 뭐 11조 내라 했습니까? 아, 하나님이 야 야곱아 아브라함은 11조인데 네 11조 다 띵가 먹었지. 너 인마 11조 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저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 모든 걸 내가 다 줬는데 10회를 못 드려. 이거 드려서 제사장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11조를 한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세상의 돈은요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러는데 돈 버는 데가 있으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안 택하고 돈 버는 데로 가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라이벌이 물질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까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 물질 자기 다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도 안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율법도 없었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믿음이 생기면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우선순위가 정립이 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드리고 살아라, 11조를 드리고 살아라 그래 해도요 에이 그건 말이 안 들어오고 다 뒤로 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우선이 딱 됩니다. 다 나머지가 뒤에 줄을 쫙 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선으로 그래 살면은 내 인생에도 질서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야곱처럼 헌신하고 싶어요. 아무도 몰라도 좋아.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가 왜 음이 안 맞아서 그랬지. 이런 좋은 노래가 있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좋아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엘리사만 지킨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 흘러 값주고 사신 그 백성들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지키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다 드러내라니까. 사람들한테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야야 믿음이 있구나 하는데 나는 뭐 야곱처럼 꿈도 안 꿨는데 뭐 몰라. 그래서 막 염려 근심 지가 다 짊어지고 하면은 저놈은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당당해 보고 당당아 일어나 그러라 그러면 자빠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안 일어날래요. 이래가지고 일어날 나이가 됐는데 안 일어나고 기다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라니까. 자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엄마 아빠가 뒤에 지켜준다니까. 이래 해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송정길에 위치한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계로 교회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팔 글라이 브라트나, 네팔을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데 모든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순종하는 목회자와 모든 신학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네팔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있는 교회들이 한 마음 돼서 네팔 어려운 사람들과 힌두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빛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팔 나라와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게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성불거는 성숙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에 와 있는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 자기 가족을 복음화하고 또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개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94편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머릿속이 유독 분주했던 분 계신가요?
1: 네, 그게 바로 저예요.
0: 걱정 하나, 고민 하나, 풀리지 않는 관계 하나. 처음엔 작은 생각 하나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날이 있습니다. 뭐 딱히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조금씩 쌓이는 걱정과 고민에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리는 하루 말입니다. 그런 날이면 시편의 이 고백이 참 마음에 다가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리된 마음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찾아갈 때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복잡하고 뒤엉킨 우리의 실타래 같은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잔잔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와 닿기를 그리고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인사드려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 즐라 션디 조시연입니다.

6시 6분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3일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첫 곡은 김상진님의 평안하라. 시편 기자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저는 왜 늘 생각이 많고 걱정 근심 연려가 많은데 왜 이럴까요?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 반성해, 회개해. 생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걱정 근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우리가 걱정하는 일 중에 80%는 절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는 순간도 분명 있습니다. 아, 작은 생각 하나가 이 눈덩이처럼, 이 작은 눈을 뭉쳐도요 언덕으로 굴려 내려 보내면 이게 거대한 눈덩어리로 커지는 것처럼, 생각이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거대하게 변해버리는 그런 경험들 꼭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참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내가 이런 영적 상태로,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렇게 분주하고 정리되지 않은 이 더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작은 죄가 눈덩이처럼 커졌는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정돈되어 있고 단정한 모습으로 당신께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뒤엉킨 우리의 마음 그대로 그분께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부터 오늘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잔잔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나아갑시다. 주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 잘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실타래를 풀어주옵소서.

그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와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투표하셨죠?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조금 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경하고 또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민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멋진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대한민국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죠. 하루 한 장 말씀 엽서, 김수빈 작가님의 말씀 엽서를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멋진 말씀 엽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배경화면, 프로필 사진,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 블로그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고 우리 작가님 계정도 태그해 주시고 댓글로, DM으로 응원의 문자도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라운드 플랜에서 드리는 미스트와 쿠션 세트를 5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아멘 아멘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한홍재 목사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들려드렸습니다. 6시 17분이고요.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저질라. 여러분 투표 다 하셨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 지켜주시기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 아멘 아멘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 두 글자만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김수빈 캘리그래피 작가님의 말씀 엽서, 그리고 이 며칠 전부터 여러분이 오프닝도 올려달라고 어느 분께서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와 주셔서 게시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오프닝도 받고 싶어요. 매일 방송 들으면서 은혜 받는데 다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오프닝 원하세요? 올려드려요? 라고 여쭤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오프닝 올려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부끄럽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네, 오프닝을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프닝, 그리고 김수민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보내주시면 이 두 가지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다섯 분 추첨해서 미스트와 쿠션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 위클리 CCM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남자 연평안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 준비한 찬양, 또 어떤 찬양을 만나게 될지 기대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곡 듣고요, 평안님 만나보도록 하죠.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프롬갓의 음성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0: 안녕하세요, 빨간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위클리 CC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시간입니다. 아, 이상하게 수요일 저녁만 되면 마음이 더 평안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맞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시간,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남자, 히스킹덤 뮤직 대표 연평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연평안입니다.
0: 주변에서 뭐 그런 이야기 안 하던가요? 어? 만나면 평안해지는 남자다. 뭐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하시나요?
1: 네, 그거는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또 제가 제 입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연평안입니다. 얘기하고 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렇습니다.
0: 네, 아유, 제가 좀 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평안님 만나면 많이 좀 불러주시고, 만나면 평안해지는 남자. 평안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아, 네, 뭐, 정신없이 또 이렇게 한 주가 정말 시간이 너무 빨라요.
0: 아, 그렇죠.
1: 예, 네, 또 정말 5월엔 또 가정의 달이었고. 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네.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5월에, 40 넘어서 가장 열창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0: 그게 언제예요?
1: 네, 5월 5일에.
0: 아, 어린이날?
1: 네, 어린이날에 제가 네. 축가를 부르러 갔습니다.
0: 아, 네, 결혼식 축가.
1: 네, 이 나이에 제가 가수도 아닌데.
0: 가수죠, 왜?
1: 아, 전 작곡가인데, 제 제자가 예. 결혼을 했는데, 저를 축가를 부탁하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들려줬던 노래 기억하면서 불러준 것 같은데, 사실 이 제자가 이제 커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네.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야. 나중에 어른이 되고 깊은 교제를 하고 참 이렇게 너무 좋은 친구가 있다 보니까 또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또 가만히 생각했는데 저 혼자 가면 결혼식에 너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네. 조찬미 씨 불러서 아, 네. 같이 듀엣으로 열창을 했었는데 네. 아, 또 벌써 또 한 달이 지났네요.
0: 아, 그 영상은 어디서 보나요?
1: 아, 지금 꽁꽁 숨겨놨는데
0: 네. 네, 유튜브에 검색하면 안 나오나요?
1: 안 나옵니다. 아마 나오나. 제가 뭐 잘못한 일 있으면 찬미 씨가 풀 수도 있어요.
0: 아, 그러면 이제 찬미 자매한테 제가 카톡을 빨리 좀 보내라고.

0: 극동방송 공식 유튜브 구독자가 보자 한 네네. 22만 명 정도 아이고, 될 텐데 농담입니다. 자, 오늘 또 만나면 평안해지는 우리 평안 큐레이터님과 함께 은혜로운 차량 소개받고 교재 나눌 텐데요. 오늘의 대주제 먼저 한번 공개해 주시죠.
1: 네,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어요. 벌써
0: 오우.
1: 시간입니다.
0: 아, 네. 이렇게 은근슬쩍 주시는 힌트 여러분 캐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을 주제로 한 이야기 찬양들 나눠보겠습니다. 큐레이터 단상 듣고요. 오늘 첫 번째 찬양 만나보죠.

시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분은 영원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니까요. 내가 의미 있다고 여겼던 시간이 어쩌면 버려지는 시간이고 멈춰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면면이 내 시간 속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나의 진정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헤매고 계신가요? 바쁘게 돌아가는 나의 세상을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지금 내가 헤매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0: 네, 시간을 주제로 오늘 함께 듣게 된두 곡의 찬양 중에 오늘 첫 번째 곡 함께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히스플랜의 헤매이며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0: 네.
1: 무려 제목이 16글자예요.
0: 저도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늘 소개할 때마다 곡 소개가 길어져요.
1: 네. 그래서 요즘엔 좀 이런 것들 줄여서 말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해와생모순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어렵네요.
0: 해와생모순 하니까 뭔가 떡볶이랑 순대가 생각나는데 아무튼 저녁 시간이라 배고파서 그런가
1: 아유,
0: 봅니다.
1: 그럴 수
0: 여러분
1: 있습니다.
0: 이해해 주시고 저는 뭐 떡볶이 순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괜히 이상하게 떡볶이가 땡기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 정말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는가. 정말 기나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을
1: 네.
0: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불쑥 어느 순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알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항상 이거는 뒤돌아서밖에 모르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커요. 지금 나한테 버려지는 것들을 내가 조금 후에 뒤돌아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조금 넉넉함, 여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종종 기도합니다. 진짜 이 헤매이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0: 네. 헤매며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여길 향해 왔던 길이란 걸 주님이 주실 시간 속에 우리 함께 그려갈 날을 많이 꿈꿔왔던 날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이 보컬리스트 이심원 자매의 목소리로 들으니 정말 그 호소력 있는 보컬로 들으니 아 정말 그래. 내가 헤매면서 어딘지도 모르게 돌아왔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핀포인트에서 찝으신 그곳으로 가는 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똑바로 헤매지 않고 정도로만 걷진 않잖아요.
0: 네.
1: 예,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안 되고. 근데 사실 그곳이 어디든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참 일하심이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참 감사가 되는 것 같고
0: 네.
1: 결국 우리를 하나님 닮은 그런 사람들로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꿈꾸면서 이렇게 뚜벅뚜벅 잘 걸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우리의 시간은 결국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His plan에 헤매이며 왔다고 생각한 모든 순간이 해왓생모순.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두 곡의 찬양 여러분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두 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영어로는 소문자 CCM, 그리고 우리말로는 CCM.

0: M 이렇게 보내주시면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보시고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찬양 들어볼 텐데요. 큐레이터 단상 먼저 만나보시죠.
1: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이를 인정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시간을 보게 하소서.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하루의 끝에서 다시금 주님께 간구합니다. 당신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여 이루소서.

0: 네, 오늘의 두 번째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평화님 이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러빔과 한보영 선배님이 함께 부르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0: 와, 저 한보영 씨의 보컬은 정말 독보적이라고 밖에는 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한국 CCM계의 아, 이 목소리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겠다.
1: 맞아요. 사실

0: 부르신 버전이 있고 정규 앨범에 둘이 같이 부르신 버전이 있는데 그 러빔의 구세 씨가 부른 버전은 진짜 내가 걸어보지 못한 그 걸들의 그런 시간들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느껴졌다면 네. 한병수 선배님과 함께 부르신 이 곡은 정말 그 길이 너무 고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정말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사실 이 버전을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오늘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 노래 깊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1: 저도 그 러빔의 그 구슬자매가 혼자 부르신 버전을 며칠 전에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봤는데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것 같아요. 저도 네네. 그렇게 느꼈거든요. 약간 아 내가 아, 살아보지 못한 시간에 대한 두려움, 약간의 떨림. 아, 또 가사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근데 워낙 이 보이스 자체가 참 맑고 뭔가 투명한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다 보니 아, 정말 이 떨리는 마음이 그 찬양에 드러났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한부영 씨랑 같이 부른 버전은 처음 들어봤는데 아, 이 마치 인생의 선배와도 같은 이 목소리로 아, 다 그런 거야. 그런데 네. 내가 걸어보니 주님 그곳에 계시더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저도 뭔가 마음이 조금 더 아, 든든하고 편안하고 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가사가 참 우리가 시간이라는 대주제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찬양은 약간 아, 밝고 힘차게 그 시간에 대해서 노래했다면 이 찬양은 주님 앞에 잠잠히 고백하는 듯한 아,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단상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고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찬양의 네. 고백이더라고요.
0: 이게 사실 저희도 이런 고백을 어려서부터 하잖아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어린아이가 뭐 힘든 시간을 겪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또 젊은 청년이 고백하는 것 그리고 정말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노년의 뭐 형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다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진짜 이 고백을 꼭 이런 좋은 가수들뿐만 아니라 네. 삶에서 퇴근길에 참 버스에 내려서 지쳐 참 지친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좀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 것들이 참 내 마음에 걸쳐 있는 상태로 참 하나님의 걸음 안에 내 모든 이런 시간 안에 내 모든 걸음을 둔다고 나즈막히 고백하고 또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풍경을 좀 꿈꿔보기도 했어요.
1: 네. 예.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문득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네. 중에 기다리니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는데 좋죠. 아,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것을 인정하는 아,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시간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위클리 CCM 오늘도 참 깨달음이 있고 또 감동이 있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는데요. 어떠셨습니까, 평원님?
0: 아, 이렇게 말하는 중에도 시간이 흐르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참 이 시간들 속에서 다 각기 다른 시간 안에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기쁨으로 하루 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시간 속에 걷는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 히스킹덤 뮤직 대표 연평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앱사의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수요일 저녁에 함께한 행저질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루벤 슈투다드의 영어 찬송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내일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날이니까요.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 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아주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생명의 씨앗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는 늘 내 안에 거친 광야와 같은 마음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심겨진 믿음의 씨가 마음의 광야를 푸른 숲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은 믿음의 씨앗이 크게 자라나면은요, 다른 사람의 광야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작은 변화를 이루는 작은 날갯짓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날갯짓이 뭐냐 하면은요, 매일 말씀으로부터 믿음의 씨앗을 받아 내 마음의 광야에, 내 마음의 외로움에 심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기도로 계속 물을 주는 은혜의 삶입니다. 작은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신부산교회 조정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정의는 누구입니까? 법정에서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를 분명히 정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내 영혼, 내 생명을 변화시킨 그분을 증거하는 일이 결코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기쁨과 감격의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스데반 지사님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곤란에 처한 종교 지도자들은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게 했죠. 정상적인 대화와 논쟁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 되니까 예수님 죽일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공회에다 세우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예루살렘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예루살렘 성전을 거스르고 율법을 거슬러내는 일을 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죠. 당시 율법의 기준대로 하면 성전 모독, 율법 모독은 신성 모독자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죄였습니다. 14절 그의 말에 거짓증인들이 하는 말이죠. 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성전 헐고 모세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고친다고 예수가 말했는데 그 이단 예수를 스데반이 전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을 우상처럼 떠봤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꾸중하고 율법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율법 해석하면 안 된다 꾸중한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을 모독했다거나 율법을 거부하신 적은 없습니다. 분명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했던 그대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에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공의 앞에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스데반을 주목해 봤더니 그 얼굴이 뭐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 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이 상황, 위기의 상황을 몰라서 무식해서 천사의 얼굴을 바보처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달려들어 죽일지도 모르는 이 위기에 처한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아무리 협박하고 내 육체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에게는 어떤 위협도 가할 수 없고 내 신앙에는 너희들이 손댈 수 없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정식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함하는 말이 있던데 네가 성전 모독했다 그러던데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던데 그런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던데 다 듣고 난 다음 물었어요. 이게 사실이냐? 신문하기 위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이 무슨 대답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53절까지 긴 설교가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신문 받는 중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다라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성전 모독하고 율법 모독한 예수를 증거한다고 나를 고발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아브라함 조상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 야곱의 열두 아들,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우리 형님들이

그 조상들이 팔아서 이집트로 가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집트에서 430년간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광야궤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궤를 성막에 간수하라고 했고 그때부터 성막, 증거, 장막, 성전의 전신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언약궤가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그 성막을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가지고 와서 다윗 왕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던 우리 조상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하고 네 아들 솔로몬 때 지을 거다. 그래서 솔로몬 임금 때 웅장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솔로몬도 인간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수 없다라고 기도했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하여 말한 것이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고 발등상인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는 것 이상한 것 아니냐? 그러면 스데반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건물 성전에 더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은 붙들지 않고 그 언약궤 율법의 세밀한 형식만 고수하고 율법 언약궤가 있는 성전만 지키겠다고 그 예식에만 갇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라고 되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어조를 완전히 바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제는 호통을 치는 거죠. 여기에 할례는 살가죽을 베는 육체의 할례인데 그 종교 예식은 행하지만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교만해서 미패역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모든 선지자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를 다 박해해 오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오시리라 이 메시아가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이 죽이고 박해해 왔었는데 이제 바로 여러분들은 그 조상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 의인 누구죠? 예수님을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는 그냥 지금 지키지도 않고 있는 것 사실을 압니까? 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을 야단치는 이유는 예수를 증거한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예수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가 바로 율법에 예언되었던 의인 곧 메시아이고 그 예수가 참된 성전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율법 거부했다고 죽였는데 율법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온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길었지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바로 성전을 모독했고 너희가 율법을 대적했는데 무슨 성전 모독하고 율법 모독했다고 예수를 죽이니 말이 되느냐? 너희들은 바로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두려워 떨어야 할 것 같은 스데반은 오히려 지금 천사의 얼굴을 하고 확신에 차서 회개를 외칩니다. 공회원들 앞에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자기를 신문하려고 온 자들을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정작 신문하겠다고 모여있는 공회원들과 제사장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면서 분노합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어가 뭐이면 좋겠어요? 회개하였더라 이래야 되는데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헬라어 단어 마음에 찔려가 디아프리오 이건

조각조각 도려내다, 영어로 마음을 다 찢어내다, 도려내다 뭐 이런 뜻으로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했는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화가 치밀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NIV 영어 성경에서도 그들이 경로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스데반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율법과 성전의 기원을 잘 설명해 주니까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것은 성전을 너희들이 모독한 거고 너희들이 율법을 모독한 것이다. 성전 모독, 율법 모독죄로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다. 그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격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죄를 지적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회개합니까? 화내지요. 평생 확신했던 것을 누가 네가 틀렸어, 잘못한 거야, 잘못 들은 거야, 아니 그럼 내가 속아왔단 말이냐, 그게 50년 됐던 60년 됐던 거 틀린 거야, 그거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내가 그럼 평생 속고 살았단 말이야, 내가 잘못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은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격분하였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인데 이 세자유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용서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죄 인정하는 게 싫은 겁니다. 죄 지적받는 것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은요, 어둠에 속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자기를 부를 때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자기 칭호, 메시아의 자기 칭호가 인자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했을 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스스로를 인자로 부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인자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데반을 지금 심문하는 이유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예수 따른다고 심문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그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본다, 이 말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니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아마 귀를 막고 몸으로 막 밀어냈나 봐요. 성 밖으로 내치고 그 다음에 돌로 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군중들이 격분하여 달려들어 돌을 던졌지만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성난 군중들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했고 평안했고 마음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56절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했어요.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뭐라고요? 서 계시다가 아니라 앉아 계시다가, 보좌가 있으면 보좌에는 앉아 계시겠죠.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지 않고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여기만 이렇게 나와요. 왜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 계셨을까요?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요,
예수님이 율법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강력히

증가하고 있는데 예수를 증가하는 그 스데반을 군중들이 이를 갈며 격분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서신 거예요. 스데반도 자기를 지켜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서서 나를 응원해 준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이유는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변호하다가 변호할 때 일어서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을 변호하려고 증언하려고 일어서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고난의 현장에 예수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극적인 순간에 낮잠 주무시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벌떡 일어나서 잘한다 그래 계속 그렇게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증언한다면 인자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그를 나를 시인하는 나를 증거하는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지금 보셨지요? 스데반이 지금 나를 증거하고 있어요. 나를 시인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 제자인 거죠. 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천사들 앞에 예수님이 스데반을 설명하고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벌떡 일어나셔서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힘을 내라 끝까지 그 길을 가거라 포기하지 말거라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일어나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의 순간이 고통스럽지만은 않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공회 앞에 신문 받을 때도 천사의 얼굴을 했지만 설교를 끝내고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를 갈며 달려들고 자기를 내치는 중에도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벌떡 일어서 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런 평온한 스데반을 본 공회원들은 더 화가 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쁜 놈들이 우리를 때릴 때 막 아파하고 막 쓰러지고 그래야 때리는 사람들이 재미가 나서 때리죠. 근데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화나지 않습니까? 나쁜 짓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돌로 치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공회원들은 더 화가 났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스데반이 신성 모독적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영혼과 귀를 부정하게 만드는 죄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귀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 귀에 더러운 소리 안 듣겠다고 귀를 딱 막고 귀를 막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칩니다. 성 밖으로 왜 내친지 아십니까? 신성 모독자를 성 안에서 죽이면 성전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내쳐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율법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들 귀 막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사람 죽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자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율법의 기준을 벗어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정인을 불러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막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의 감정적이고 불법적인 공격 앞에 심지어 자기를 죽이고 있는데도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스데반은 하나님께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들에게 항의하면서 이럴 수 없다 어떻게 당신들이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60절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싸움을 거는 그들에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스테반의 순교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공격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공회 앞에서 네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스른 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죽이려고 한 질문이었고 이렇게 대답하면 죽을 줄 알았지만 스테반은 그 상황조차도 그들에게 반응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났더니 54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제대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죠. 스테반은 분노한 그들 앞에 격분하여 달려드는 그들 앞에 천사의 얼굴을 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에게 반응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반응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죠.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주의 얼굴을 보게 되면요 세상이 어떤 잡다한 공격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분이고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고도 속상하지도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항상 반대에 부딪힙니다. 복음은 항상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진리 외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증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운명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증거하는 자의 운명은 누구와 함께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받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반대받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결코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문제들을 처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왜 이번에는 내 편 안 들어주냐,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편 반드시 들어주죠. 언제? 우리가 주님 편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 어떤 영광을 보았습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호하려고 벌떡 일어나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주의 위엄 앞에 압도당해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고 나면 주님이 내 편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힘을 내어 주님을 더 잘 증거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편 들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매일매일 결단하고 주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요 조용히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길에서 돌맞아 죽어버렸어요. 성교했으면 그 사람들 앞에 회개했다 수천 명 예수 믿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돌맞아 죽어버렸으니까 이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선교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게 하는 이방 선교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0: 7장까지 읽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죽일 때 주동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이때 스데반을 보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스데반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 죽음과 함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또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계속 교회를 잔멸할 새 핍박을 계속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까 할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비로소 누구에게? 어디로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이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사울을 변화시키고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데 그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기들은 격분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는 그 순간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 자체가 복음의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주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대적자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죽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잔이라 평안하게 잠들듯이 돌에 맞아 죽는데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에만 잘하면 될까요? 마지막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내리고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주님 가신 길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만 눈독들이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면 우리는 계속 비교 경쟁하다가 지쳐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비교 경쟁을 시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호하시려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응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반응하는 인생,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질서에 들어가서 그들과 경쟁하며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주께 반응하여 주께 받은 힘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항로에 위치한 신부산교회 조정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57-7400번 신부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병든 영혼을 위한 위대한 주권적 치료제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인해 상하고 죽어있는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전한 치료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이 깊은 죄의 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 피는 정죄 아래 있던 자를 용서로 이끌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새 생명과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의 은혜입니다. 오늘 첫 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바리톤 나이창의 찬양과 필립앱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두 곡의 찬양으로 찬송 다이어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우리의 완전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국립합창단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손재석의 나의 죄를 씻기는 두 곡의 찬송으로 힘차게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신현재가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또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이런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촘촘히 지은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 입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미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김태훈과 신효선이 함께 찬양하는 하루, 그리고 손영진의 거룩거룩거룩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는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찬양이 흘러넘칠 때마다 찬양의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주님 경험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영과 육이 시원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3곡 함께 듣고 옵니다.

0: 주였어.
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들은요. 한웅재 목사님의 거친 세상에서 찬송 들으시고요. 희지윌의 하루 그리고 메리 제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방곡곡에서 이 방송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이렇게 문자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찬양들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풍성히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조수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드림아이와 송정미 사모님 함께 찬양하는 축복송 그리고 인피니트 밴드의 찬송이었죠. 내 모든 시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앞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한의사 김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설명서입니다.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고 깨져있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전합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일꾼을 뽑는 제9회 지방선거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일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밥 디트머 박사님이 처치 리더스닷컴의 리더십에 관한 20가지 성경 구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 나온 말씀입니다. 디트머 박사는 칼럼에서 만약 당신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에 관한 조언을 구한다면 가장 먼저 리더십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또 악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또 시편 78편 72절 말씀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사람 또 악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는 그런 날이 오늘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백성을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멋진 위정자가 오늘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을 헐리우드 영화의 영웅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만 살겠다고 미친 척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배우고 체험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 앞에 놓인 모든 싸움과 역경,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답이자 최고의 답, 아니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쉽게 지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흔한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지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상하게 합니다. 여기 다윗과 그 일행을 보십시오. 그들은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경험합니다. 블레셋을 쳐서 그 일날을 구하고 심지어 전리품까지 얻은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들의 처음과 끝을 다르게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가라고 하셨고 블레셋을 붙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이것이 메시나탄.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도 표정도 삶의 향기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뜻한 마음에는 따뜻한 말이 흐르고 감사의 마음에는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마음을 채우며 누군가를 살리는 한마디를 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아주 흥겨운 곡이었죠. 그레이엄 캔드릭의 앨범 Amazing Love 중에서 축지 The Feast, Magnify the Lord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면 말에도 평안이 담겨진다고 합니다. 은혜를 품은 사람의 입술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씨앗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들으신 곡은 아주 멋진 곡이었죠. 스티브 플라이의 곡으로 오 주님 알길 원하네. I want to know you more를 보내드렸고요. 그전 곡은 알렐루야 워십밴드의 곡으로 오간 You are my God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찬송가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편곡에서 부른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를 캐서린 스캇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남성 아카펠라 곡으로 참 아름다워라를 보내드립니다.

네, 아주 멋진 화모니로 남성 아카펠라의 곡으로 참 아름다워라를 보내드렸고요.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죠. 캐서린 스캇의 곡으로 주달려 죽은 십자가를 편곡해서 부른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노엘 리차드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바이오사이드. 이 곡은 힘든 시간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따뜻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꼭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저녁,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스티븐 맥퀘터의 어쿠스틱 워십 세션 중에서 Come Jesus Come,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들려드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 This is our worship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잔치공동체의 우리의 예배, This is our worship 들려드렸어요. 이브닝 프레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오벳의 찬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두 곡 찬양 함께 했습니다. 빨간 약의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어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팀 루거십이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한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한동대학교에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한 예배 실황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한의사 김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설명서입니다.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고 깨져있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전합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 명 중 하나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를 향한이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어쩌다 선택된 게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별것 아닌 것 같고 눈에 띄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다 해도 그 시간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분의 형상을 다시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네, 새곡 들려드렸습니다. Better Music과 젠 존슨이 함께한 Goodness of God, John Reddick의 God Turn It Around,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빨간 약에 사랑하자, 오벳의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그리고 조성은의 십자가의 사랑, 김상진이 부른 너를 선택한다 까지 들으셨습니다. 1995번님께서 남편이랑 지난 연휴 마지막 날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갈수록 싸움이 심해지네요. 결혼할 때 들려주었던 널 선택한다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방금 전에 신청하셨던 너를 선택한다 들려드렸습니다.
1: 1, 2, 3.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토런 웰스의 Hills and Valleys, 리차드 스몰우드의 The Center of My Joy, 테리 맥앨먼의 Come Holy Spiri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한의사 김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설명서입니다.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고 깨져있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전합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왕 모건이 철강 회사를 사들이기 위해서 뉴욕의 한 호텔에서 강철왕 앤드류 케네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모건이 세계 최대 재벌이 된 날로 기억되지 않고요. 카네기가 세계 최고의 자선가가 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카네기는 그날로 사업에서 은퇴해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카네기 자신을 펴낸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누어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여야 한다. 이렇게 피력했고요. 바로 이날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워싱턴 카네기 협회를 설립했고요.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지어 헌납했고 카네기 회관,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등 모두 3억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부자들이 배워야 할 덕목을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카네기의 정신을 본받아서 배품을 보여준다면 이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흐르는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배품의 삶이 넘쳐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홀리원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희수일의 곁눈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1069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카네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일화가 참 많은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아주 어려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 본인의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장가를 가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뭐 거의 한 60대서인가? 그때 이제 장가를 가요. 그래서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극동방송 60주년 때 2016년 때 카네기 홀에서 나라사랑 파이팅 그 공연을 했었는데 바로 이 앤드류 카네기가 만든 홀입니다. 카네기 공과대학 교육진흥재단 이외에도 참 많은 것들 도서관도 지어졌고요. 기증도 했고 사회산업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우리 0633님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자인 채로 죽는 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난 부자 아니니까 괜찮겠지?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감당할 만한 그리고 필요한 재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안에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또 주변의 가족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참 제 마음에 가슴 깊이 들어오네요.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훅 부시는 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의 믿음의 정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데이빗 쿠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아멘. 마커스 소진영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해보며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정결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의 정절,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믿음은 다리를 보기 전에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넓고 깊은 강처럼 건너기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함과 위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죠. 홍해 앞에서 앞길이 막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부르신 곳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갈라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가스펠 싱어의 오늘을 살게 하는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오늘일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캔디 크리스마스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스의 찬양하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띄워드리고요. 여서 홀리원의 바다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팀 루크 월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켈틱 월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라 스토리의 블레싱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렌 자이클의 눈을 주님께 돌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미래가 또 죽음 이후의 삶이 생각이 드세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삶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영생을 꿈꿉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서의 삶. 그 천국 소망이 이 힘든 세상에서의 삶을 이겨낼 힘이 되기도 하지요. 막막한 삶 가운데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구원함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생의 삶을 함께 꿈꿀 수 있는 남북한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송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주님 곁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 저 천국에서의 삶이 어떨까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게 될 텐데요. 그러고 보면 이 영원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이 지구상에서 짧은 7, 80년, 100년에서의 삶은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짧은 기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큰 걱정과 짐을 지고 살아가지요.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삶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들어갈 권리가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북녘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나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죄사함을 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 믿으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저 천국에서의 삶을 꿈꿀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우리 북녘계 성도들 특별히 주님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동포 여러분, 우리 탈북민 여러분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또 날씨 정보들 함께 찬양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북녘에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중국과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이 지능형 손전화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운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시고 또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위챗 아이디도 있습니다. 위챗 친구 추가 FEBCNK, FEBCNK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또 문자 내용들 남겨주시면 소개하도록 할게요.

0: 남북한 출신 20, 30대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은 세 분의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는 영수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에서 온 폭순입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온 정실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 극동 아카데미 출신들 가운데 남한 출신의 청년들과 함께 얘기를

0: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또는 흥미있어할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살펴볼게요.
1: 여러분 주변에 혹시 탈북민이 있으신가요? 또는 탈북민과 함께 대화나 교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오늘도 이 대한민국당에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 주변에서 잘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같은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장차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분들과 먼저 가까워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탈북민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생활해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탈북민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의 주제는 탈북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입니다. 네. 자,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민 분들을 만나보시거나 교제를 해봤던 경험이 사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 지금 3만 5천 명. 네, 3만 5천 명.
0: 역시 네. 우리 극도 아카데미 잘 배우신 수료생답습니다.
3: 3만 5천 명.
0: 맞아요.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근데도 주변에 왠지 많이 좀 못 만날 것 같아요.
3: 맞아요.
0: 어떠세요?
3: 맞아요.
2: 일단 먼저 탈북민 분들은 본인의 탈북민이라는 거를 많이 밝히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난 북한 출신이다라는 걸 좀 숨기시는 분들이 많죠.
2: 숨기시는 분들도 많고 고향이 뭐 강원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탈북하신 분인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3: 그렇기도 하고 남한 분들은 또 남한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범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좀 노력하지 않으면 탈북민 분들이 살고 있는 그 범위까지 좀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경험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다.
3: 아, 그렇습니다.
0: 네. 한국 교회 안에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탈북민 성도님들 만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4: 네, 맞습니다. 정말 뭔가 밝히지도 않고 심지어 말투도 되게 일부러 서울 사람처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0: 네.
4: 교회 셀에서 탈북민 한 분이 있었는데 저도 탈북민인 걸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0: 그렇게 좀 숨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2: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저희 한국 교회나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렇게 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2: 그리고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조선족들 아니 뭐 탈북하신 분들이 뉴스에 간혹가다 언급이 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2: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먼저 주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 있지 않나
0: 맞아요. 네.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네. 공산권 국가에 살았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반공사상의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0: 이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네.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우리와는 다를 거다.
3: 그렇죠.
0: 같은 말을 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질적이게 느끼는 면이
3: 그렇죠.
0: 우리
3: 그렇죠.
0: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봤던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2: 네. 맞아요.
3: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초에 저희가 배우게 된 그 배움의 기반이 다르다 보니까 생활이나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생각의 어떤 구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2: 맞아요. 맞아요.
3: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한에 왔더라도 너무나도 다르고 같은 말인 듯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과 또 함께 살아갈 때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다가오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0: 네. 아마 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탈북민분들도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해야 할 노력도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3: 네.
0: 오늘 이 세 이분들은 이미 탈북민들과 교제와 교류를 많이 해본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인천에서 오신
2: 네.
0: 정실님 네. 어떠십니까? 만나본 탈북민.
2: 탈북민분들 제가 본 분들은요.
0: 네.
2: 정말 순수하세요.
3: 맞아요. 맞아요.
4: 네, 맞아요.
2: 정말 순수하시고 네. 이분 뭐 때가 묻지 않는 어떤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3: 맞아.
2: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상처도 많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3: 맞아요.
2: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0: 네.
2: 한번 이렇게 친해지고 이분들과 어떤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면
0: 너무 정이 많죠.
2: 정도 많으시고
0: 네.
2: 또 사람 챙겨주시는
3: 맞아요.
2: 정말 가족이라고 이분들은 아예 생각을 하시면서
3: 맞죠, 맞죠.
2: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잘 챙겨주세요.
0: 오히려 맞아요, 이제 맞아요. 가족들을 두고 왔을 경우가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여기에서 맞아요. 쉽게 사람에게 또 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있어요. 거거든요.
2: 네. 외롭고 하시니까.
0: 네. 네. 순수하고 정말 따뜻한 분이다.
2: 네, 정도 네. 많은.

0: 네, 어떠세요?
1: 이게 확실히 여기로 넘어오신 분들은 좀 식구를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순수하시고 또 마음을 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2: 맞아요.
1: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가족처럼 다가가주면 대부분 이제 마음을 같이 열고 또 솔직한 얘기도 털어놓으면서 좀 가족이 좀 빨리 되는
0: 네.
1: 친밀해지는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순수함이 맞아요. 있다 보니까.
0: 근데 이제 우리도 너무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다가가고 함께하려는 노력들이 옛날보다 뭔가 조금 어렵고 힘들지 없죠. 않으세요? 어떠세요?
2: 맞아요. 맞아요. 탈북민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도
0: 맞아요.
2: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요.
3: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사실 더 공동체를 좀 더 중요시하고 개인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좀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0: 네.
3: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많은 그런 리더들을 훈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네.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탈북민분들과 교류가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있습니다.
0: 또 반대로는 아, 그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교회에서 자꾸 그 공동체 활동이나 함께하려고 연락했는데 그럼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더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 좀 있지 않으세요?
3: 물론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물론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해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0: 그래서 그 마음속에 외로움은 있다.
3: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런 끈질김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에게.
2: 그리고 탈북민 분들한테 저희 모임에 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들한테 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거나
0: 이거 중요하다.
2: 네, 같이 그들이 어떤 생활했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맞아요, 같이 맞아요. 나누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3: 맞아, 맞아.
0: 사실은 우리도 좋은 마음에 초대하고
2: 그렇죠. 네.
0: 함께 맞아요, 빨리 맞아요. 어울리게 하고 적응시키려고 네. 하는 건데
2: 네.
0: 그분들이 혹시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세요.
2: 그렇죠.
0: 맞아요. 그분들의 맞아요. 어떤 뭐 생활도 네. 같이 밥 먹어요 하면서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3: 맞죠, 맞죠.
2: 네.
0: 아 이런 게 참 중요하겠다.
2: 네.
0: 시각이 좀 차이거든요.
2: 네.
1: 실제로 탈북민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뭔가 그 우리가 북한에서 배우던 사상 이런 걸 주입하는 거랑 뭔가 너무 다르지 않다. 막 이런 분위기 이런 말씀 좀 많이
0: 비슷하다.
1: 예, 많이 네. 하시잖아요.
0: 부담스러워하시죠.
1: 저는 오해도 확실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한국 교회가 너무 좀 일적으로 탈북민 분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정말 그 친밀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끈질김도 끈질김인데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 되는
2: 맞아요.
3: 맞아요.
1: 그렇게 깊어지면 뭔가 그런 게 좀 걷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때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확실히 나오는
2: 네.
1: 예.
0: 우리가 인간의 좀 좋지 않은 습성들 가운데 나와 뭔가 다르다. 외모라든지
3: 맞아요, 맞아요.
0: 말투라든지 심지어 출신 지역이 다르면
2: 네.
0: 또는 뭐 요즘에는 학력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구분짓잖아요.
2: 그렇죠.
0: 나누잖아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이 그 가치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지역별로 나뉘는 것들 여러분이 네. 혹시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2: 네.
1: 맞습니다.
0: 특히
1: 맞습니다.
0: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탈북민들을 만나고 해야지 우리가 복음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2: 네. 맞습니다.
0: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네. 예.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탈북민분들 몇 분이 계시거든요.
0: 네.
2: 저희 교회는 탈북민 예배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같이 예배드립니다.
0: 맞아요.
2: 남과 북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0: 네.
3: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2: 네.
0: 이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2: 네.
0: 탈북민 분들만 따로
2: 그럼요.
0: 예배 네.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
2: 맞아요.
0: 필요할 수도 있지만
2: 네.
0: 점차 함께하는
2: 네.
0: 그런
2: 네.
0: 훈련이랄까요? 맞아요. 그런 중요해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3: 네. 정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마음인 것 같아요.
0: 네.
3: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정말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어찌 보면 다른 자, 나와는 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 조금 나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갔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또 탈북민분들을 낫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르다고도 생각하면
0: 그럼요.
3: 안 되는 것 같아요.
2: 네.
3: 왜냐하면 그런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들하고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 좀 더 고민해보자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3: 네, 네.
0: 항상 생각을 하자.
2: 네.
0: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에

0: 에서는 탈북민 분들, 탈북민 형제 자매들과 먼저 교제를 해보고 함께 생활을 해봤던 극동 아카데미 수료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우리와 비슷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우리 네네.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도 계실 텐데 주변에 탈북민 분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당부의 한마디씩 하시고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일단 저는 그 차별 없는 그 안경을 확실히 벗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무의식적으로 다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맞아요, 인지하는 맞아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나와 다르고 좀 가치관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좀 피하는데 그걸 벗고 정말 그냥 한 명의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네. 가족이 네. 되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저희가 탈북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래야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도 적용할 일인 것 같아요.
2: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3: 네. 네, 저도 편견 없이 색안경 끼지 않고 그냥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편견 없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탈북민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의 어떤 생활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함께 나누는 정말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0: 네. 네.
2: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0: 너무 무거운 사명감도 여러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0: 그냥 가볍게
2: 맞아요.
0: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밥 먹었어?
1: 네. 정말
0: 맞아, 북한에선 맞아. 어땠어? 이런 거 있었어? 이런 네. 거 먼저 물어보지 마시고 네. 오늘 어땠어? 지난 한 주 잘 지냈어?
2: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면 서로 분명 네. 깊은 얘기까지 나눌 수 있게
3: 맞아요.
0: 되거든요.
3: 네, 맞아요.
0: 매주 이렇게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마음도 좀 깊이 품어보시고 주변에 혹시 모를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교회든 또는 옆집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3: 네.
0: 탈북민 분들을 혹시 만난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네. 조금씩 조금씩 한 번씩 다가간다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됨의 경험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남과 북이 하나 됐을 때 네. 큰
2: 맞습니다.
0: 문제 없이
2: 진짜 맞습니다.
0: 정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2: 네.
0: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3: 네.
2: 아멘.
0: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해 주신
1: 영수
2: 복순이
3: 정실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3: 너와 나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2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생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의 재계 총수들과 회동을 하며 AI 협력 확대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연간 수출 9천억 달러와 세계 수출 5강 진입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국내 조선업계가 20년 만에 슈퍼 호황 속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걸프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이 비격돼 폭발하면서 중동 해상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레바논 확전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청소년들의 은행 대출 이용이 늘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위험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상승하며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인데요. 지난해 말2% 초반 수준까지 내려갔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영향이 컸는데요. 석유류 가격은 24.2% 올라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23.1%와 33.3% 상승했습니다. 국제선 항공료 역시 유류 할증료 인상 영향으로 33.5%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해외 단체 여행비와 차량 임차료 등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갈치와 쌀, 달걀 등 주요 식품 가격 상승도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3.3% 상승해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가 상승 영향이 에너지와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생산비와 물류비 부담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생활 물가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 향후 물가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오는 5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인공지능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하는 회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성사되는 이번 만남이 한국 AI 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성사되는 이번 만남이 한국 AI 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최근 대만에서 열린 GTC 2026 행사에서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의 본격 생산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가 탑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만남이 반도체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데이터 센터, 생성형 AI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한 젠슨 황 CEO는 서울에서 GTC 개최 가능성도 언급해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경쟁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면서 연간 수출 9천억 달러 돌파와 세계 수출 5강 진입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942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4%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무역 수지 흑자도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미 과거 연간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연구기관은 연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가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경쟁이 계속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와 첨단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일본과 홍콩 등을 제치고 세계 수출 5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출 증가세가 반도체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으로 성장 효과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20년 만에 슈퍼 호황을 맞으며 이례적인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16.7%를 기록해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을 달성했고 한화오션은 13.7%, 대한조선은 26.8%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조선업계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LNG 운반선과 이중연료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가 있는데요. 과거 벌크선과 유조선 중심 시장과 달리 현재는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사양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강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규제 강화로 선박 교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수혜를 입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또한 장기간의 불황을 거치며 생산 효율화와 자동화를 추진해온 점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조선사들이 물량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선박 전환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한국 조선업의 호황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걸프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이라크 움카르스항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중 두 차례 폭발을 겪었으며 이 가운데 한 차례는 드론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화물선 우현에 발사체가 명중한 뒤 큰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이후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진화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공격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 선박의 국적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지역 해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발생했는데요. 일부 선박들은 이란의 감시를 피해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국제 원유 공급과 해상 물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으며 국제 유가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바논 확전 문제를 둘러싸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엑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통화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군사 행동 확대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인정하면서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한 것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이란과의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엑시오스는 이번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양측 간 가장 긴장감이 높았던 대화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동 전쟁 확대를 막으면서 동시에 이란과의 협상도 이어가려는 복잡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의 고급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빌린 돈으로 스마트폰 게임 결제를 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결국 부모들이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빚을 지는 습관을 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은행 이용 확대와 휴대전화 기반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청소년 채무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모 세대는 금융거래 내역이 당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은행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역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위험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각 지역 인민위원회는 최근 강과 하천, 산비탈 등 침수와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제방 보수와 배수로 정비, 하천 바닥 정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줄이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40mm, 황해도가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8도 사이로 분포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에서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 안주와 양덕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안주 18도, 양덕 14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안주 22도, 양덕 20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모든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8도, 구성 17도, 강계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강계 22도, 신의주와 구성 21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으나 약간 강한 바람이 종일 불어오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8도, 신계가 17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7도, 사리원 26도, 신계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고성과 평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전망입니다. 환절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17도, 평강 16도, 해산 1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강 27도, 해산 26도, 고성 2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4도, 웅기 13도, 무산 10도, 낮 최고기온은 무산 20도, 성진 19도, 웅기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상 6월 4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분들, 그리고 동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고도 소망하면서 오늘의 그 찬양으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나 지금은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영국의 왕이었던 윌리엄 4세가 죽고 다음날 차기 왕위에 앉기로 결정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이 결정이 된 순간 주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주님,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부흥기로 이끌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놀라운 정치 실력에 감명받았다던 외국의 한 사절단이 비결을 묻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가까이에 있는 성경을 펴들고 바로 성경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특별한 비결을 찾길 원합니다. 성공하는 법이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법, 자녀 양육을 잘하는 법. 책방에 가면 인기 독서로 그 이름이 올라와 있기도 하죠. 하지만 한 목사님께서는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가장 성경적인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문제 가운데 안정과 질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펴고 이 극동방송을 통해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첫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주리. 함께 찬양한 주의 말씀 듣고서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아멘의 화답으로 나아가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 위에 집을 짓는 말씀 위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에 이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사사기 14절에 보실 것 같으면은 거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과 짝짓고 살진 않았나. 사사기 14장에 보실 것 같으면은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를 보고 또 장가를 드립니다. 그 들릴라에게 또 그 브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남편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그 들릴라가 얼마나 죽을 지경까지 번뇌하면서 하도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할 수 없이 가르쳐줍니다. 내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에 나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 뉘어놓고 그때 머리 일곱 가닥을 잘라서 자기 민족에게 알렸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쳐들어와서 삼손을 잡았는데 삼손은 이미 나실린의 약속으로 삭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일곱 가닥을 베니까 기운이 다 떠난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눈가를 빼고 두 개를 다 뺐어요. 쇠사슬에 감아가지고 돌맷돌을 치게 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 삼손이 얼마나 여호와께 부르짖었는지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브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에 머리가 다시 자랐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란 머리를 가지고 힘을 주니까 소년을 하나 불러서 장님이지 여기 이 대고를 뻗튕기고 있는 기둥 둘이 있을 거다. 나한테 그리 인도해달라.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장님 삼손을 인도합니다. 바른쪽의 기둥, 왼쪽의 기둥. 삼손이 이르되 브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덮어서 삼손의 생전에 죽인 자보다

0: 죽어서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삼손은 20년 동안 사살을 하고 자기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아, 참 삼손이 쓸데없이 세상하고 짝을 지어서 살다가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일을 했겠나.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리의 연주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서울 바합창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 살고 있는 한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치지 않은 은혜 속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덩어리 속에 숨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어 십자가의 보

0: 편안한 새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의 자녀, 아버지의 딸로 전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는 나의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밀려와 주저앉아 있을 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와 따뜻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십자가의 무게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새 믿음의 생각과 새 결단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환경과 세상의 달콤한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더 가까이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사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고향 북한 땅을 떠나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서연 자매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나와 같은 죄인 위해라는 이 찬양과도 같이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한 줄 한 줄과도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찬양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이 찬양을 함께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복음 통일의 역사가 쓰여지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북한의 고향인 김서연 자매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서연 자매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나와 같은 죄인 위해 함께 하셨는데요. 100여 년 전 평양 땅에 불었던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회개의 울부짖음이 다시 한번 이 땅을 가득 채울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서연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바리톤 김성결 씨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노래하며 보혈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H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내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특별과 은혜 가운데 어떤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위에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믿음의 방패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0: 이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3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늘 확인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정해두신 은혜들을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참 부요하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되고

뭐그 같은 고백들은 필요한 때에 다시금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여전히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의 사건은 대단히 주제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겁고 암울한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모양으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또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제외한 네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 그리고 요나답입니다. 암논은 다윗이 아히노암에게서 얻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들이죠. 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 맏아들 암논을 많이 사랑했을 것 같고요. 또 왕의 계승 서열이 높은 만큼 나라 안에서 꽤 높은 권력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압살롬은 다윗이 구슬 달매의 왕의 딸 마아가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보면 셋째 아들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또 보겠지만 다윗이 이 압살롬도 매우 사랑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 친여동생이 있는데 다말이고, 성경은 이 다말이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의 아들입니다. 요나답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관대하시다인데, 이 요나답은 자기 이름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성경의 진술은 그는 심히 간교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암논과 다말의 어머니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 아버지 다윗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는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처지인데, 이 암논이 다말을 심히 사랑하고 또그 일을 잘 이룰 수 없게 되자 우라병까지 걸리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로 힘들어하니까 이 암논의 사촌 형제이자 가까이 지낸 친구가 되는 요나답이 와서 전후 사정을 듣고는 그 심히 간교한 자답게 하나의 계략을 이 암논에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너는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오면 여동생 다말이 와서 내 앞에서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먹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요나답의 조언은 여기까지이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만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다말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있을 기회를 계략으로 만들어주고 또두 사람이 있게 될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병든 채 하라는 등 거짓을 동원하는 그 일에는 그저 아픈 척하고 여동생이 만들어주는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죄를 의도하고 있는
상황들

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다말을 속여 끌어들여서 결국은 겁탈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암논의 마음이 즉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겁탈한 후에 암논이 다말을 아주 심히 미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욕망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 일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여동생의 고통스러운 일을 보게 된 오빠 압살롬이 2년 동안 자신의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양털을 깎는 자리를 이용해서 암논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불행한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듣고 다윗이 매우 분노하는데 그러나 다윗의 분노는 다윗에게 이러한 것도 연이어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또 자기의 가족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재앙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연결이 되면 그 재앙이라는 말에 따라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다윗은 범죄했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정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윗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사건을 만드시거나 또 악한 일을 만들 사람들을 끌어들이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이 죄앙되게 하실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풀기 위해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과 강포와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사납고 거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선지자가 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을 들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어떻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금 주시는 말씀이 지금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사납고 거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을 무력으로 휩쓸면서 그들의 많은 것들을 빼앗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만은 않고 하나님은
그들 자신이 행한

죄악에 따른 심판을 그들에게 반드시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파멸할 것이며 비록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였지만 결국 주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복된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아람이 점령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 성읍을 빼앗기 위해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하여 선지자에게 묻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왕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어디에 몰두하는가 하면 왕이 어떤 말의 예언을 좋아하는가, 왕은 우리가 어떤 예언을 할 때에 기뻐하는가, 여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왕이 원하는 예언을 늘 해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왔고 그들에게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까 물으니 왕이 뭘 원하는지 알죠. 왕이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올라가시면 그 성읍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여호사밧이 미심쩍어서인지 이들이 아닌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 묻는데 여기에 대해 아합이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에게 묻자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도 되겠느냐. 그때 미가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본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한 내용을 말해줍니다. 주제는 누가 아합을 꿰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여 죽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한 영이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여서 아합을 꿰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하는 말이 이 한 영이 거짓말이 되어서 그 입에 담아준 말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냐라고 분노하고,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분노하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합은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반 병사와 옷을 갈아입는 거죠. 바꿔 입는 거죠. 왜냐하면 적군은 왕을 잡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전조치를 다 했는데도 말씀해 보면 아람 병사 하나가 무심코 쏜 화살에 이 아합이 맞습니다. 화살을 맞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왕을 빨리 후방으로 호송해서 치료해야 되는데 그날의 전쟁이 급격하여서 이 왕을 태운 수레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아합은 그렇게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하게 하는가? 아무리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속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파멸의 구덩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는가? 전능하신 참되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거나 거짓

것을 조성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행한 그 악에 대하여 그들이 벌인 거짓에 대하여 심판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유일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 덫을 놓는 것처럼 구덩이를 파놓거나 아니면 미끼를 던져서 속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기준, 공의와 정의에 따라 악을 심판하신다. 이 외에는 다른 불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개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은 사람은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렇게 파멸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공의의 심판이신데 이 공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뜻을 살피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가 원하는 말만 예언해 주는 선지자들을 가까이 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이 순종해야 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쫓아오게 될 복된 길을 늘 아합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이 자신의 탐욕을 선택하고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참된 예언의 말씀을 버리고 죄의 길을 쫓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때문에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리신 심판이나 다윗에게 내리신 심판이나 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러나 심판의 본질과 결과에는 참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에게 내리신 심판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에게 내리신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이유 자체가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려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고 화가 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압살롬은 다시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늘 원수에게서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밀린 때도 있었고 이렇게 져서 다 끝나는가 싶은 자리까지 내밀려 간 때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으로서는 아 이렇게 재앙으로 인하여 이 심판으로 인하여 나는 끝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마음을 갖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의 기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그

돌아오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얼마나 다른지. 다윗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리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보면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좇아 살리라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고 때로 우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그렇게 죄의 길을 쫓아가라고, 불순종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가 알아먹을 만한 고난이나 시련을 징계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고난이나 징계 앞에서 이렇게 벌받다 끝나는 인생인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억울한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다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고 자폭해 버리는 경우가 우리 안에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놔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내 앞에 다시 세우겠다는 표현, 그리고 너희를 내 자녀답게 세워서 내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세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결단과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기도가 갖는 특별한 모범은 자기를 우선 보호하기 위하여 숨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어떤 일련의 일들을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안에는 다 한숨과 탄식만이 담길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였으나 그 고개를 들어 주의 얼굴을 보게 하셨다. 내가 수렁에 빠졌으나 반석같이 되신 주께서 나를 발을 딛게 하여 일어나게 하셨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기도로 그 기도를 늘 마쳤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들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 내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 다윗이 저지른 탄식의 비명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범처럼 그러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 문을 열어두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를 빌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확정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심판은 이 심판받고 죽어라 라고 하는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그 집안에 내려주시는 재앙은 앞으로도 혹독하게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다윗을 자기 앞으로 끌어내기 위한 고백들을 갖도록 그 심령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0: 주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주를 향하여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걸어가는 죄에 대한 심판의 길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인정하고 주신 심판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바세바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한 아이를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여디디아를 받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 아이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이 아이가 그 증거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맡긴 찬송을 부릅니다. 또 욥은 마지막에 내 생각과 내 이해를 뛰어넘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그 영광의 완전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아주 확실하게 내가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명확해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우리도 이 13장에서 이제 15장까지 더욱더 혹독한 재앙이 다윗의 집안을 휩쓸어 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작에서 내가 열어놓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복된 길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하나님이셨던가,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신가 묵상하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의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에 차곡차곡 채일 겁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삶, 그 소망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3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6월 4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밤부터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이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와 목포, 부산, 제주가 20도, 춘천과 강릉, 대전과 대구, 여수가 19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 함흥이 16도, 강계가 14도, 청진 13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춘천과 서울, 대구가 29도, 대전이 28도, 개성과 강릉, 광주가 27도로 보이고요. 해산 26도, 목포 25도, 부산과 여수가 24도, 제주가 23도, 평양과 강계가 22도, 신의주 21도, 함흥이 20도, 청진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어떤 날씨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도 주님의 섬세한 은혜의 손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마음가짐과 실천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기존의 죄악된 습성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나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이지요. 그 믿음의 여정에는 기쁨과 환희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와 넘어짐, 깨어짐의 아픔도 무수히 있게 마련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배워나가겠지요.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생의 낭떠러지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허우적거리기도 하겠지요.

그럼에도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생기고 깨어지면 상처가 아무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순간순간 우리의 생애를 돌보아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의지하면서 더욱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하지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감사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그곳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만물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지요. 세상이 혼탁해 보이고 삶이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자 감사의 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겠지요. 이 땅은 바로 나의 인생길입니다. 내 삶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하지요. 찬송가 15장, 새 찬송가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20장, 새 찬송가 6장.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하여도 주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기쁘고 감사한 인생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사는 삶은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환란을 만나거나 절망의 순간에 좌절하고 말지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은 가장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믿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 눈길이 하나님을 향해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33장, 새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이 찬송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요. 평안하고 또 주님만 의지하는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말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0: 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별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가족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할 때는 같은 문화권,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할 때는 타문화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나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 감사하여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최선의 유일의 방법이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죄 가운데 주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니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주인이 구원받은 애는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내 뭐 주님께 드리니까 우리 주님 그 빚을 갚는 길이 뭐냐?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선교했을 때 유럽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선교의 불이 꺼지고 그 선교의 열정이 미국으로 옮겨갔을 때 미국이 세계 최대 부강한 나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된 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사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은 설명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결한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권세가 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 제1주의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우리가 하려면 주님의 영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껏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교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직접 이 안디옥교에 명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시킨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래서 그 다섯 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그 교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임에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성령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예수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제자로 만들어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늘날 교회 신자는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제자는 참 찾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닮은 꼴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스승님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가서 걸핏하면 막 욕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싸우고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욱해갖고 들러없고, 이것은 우리가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성격이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가 되고, 걸핏하면 욕하고 싸우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착한 사람이 되어 좋은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남을 살리는 말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내가 과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길의 그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까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만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예수님 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다 외웠던 말씀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그럼 언제 오실지 모르니 살아나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자.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그 다음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70년쯤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혼입을 둘러싸고 있다가 속옷도 아니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그 붙잡히지 않으려고 혼입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웃지만 그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나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어려움 당할 때는 고개를 돌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지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세 번째 가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있을 때는 우리가 희망이 없어, 옛날처럼 고개나 다시 잡으러 가지, 다시 어부가 돼갖고 저 갈릴리까지 올라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 없이 그물을 던지고 던져봐야 그물이 잡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여조수목교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들 주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막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이렇게 연주하는 재능을 주신 분은 그것을 주님을 찬양하고 의사는 병 고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병을 고치고 간호사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교사는 주님의 은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럼 이상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뚜루신학대원의 석좌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타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하는 것, 그 문화 속에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된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옛날에 고기 잡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분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올라온 것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밤새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동틀 쪽에 갈릴리 호수 저 급편 끝에서 누가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린 빈대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은혜로 그물을 던지면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빈대 인생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득 찬 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빈대 인생입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빈배가 가득하게 차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배가 가득한 그러한 축복을 받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에 기도 제목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평양 제일의 깡패로 유명했던 이기풍, 이분이 나중에 귀한 죄종이 되고 우리 한국의 첫 선교사가 되고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평양 가난한 농민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배층, 권력층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항 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웬 서양인이 서투 조선말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전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듣기는 서양의

들이 조선을 삼키러 한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생각하고 있던 차에 분을 참지 못하고 돌멩이를 들어서 던졌는데 그만 턱이 깨지고 피가 쭉 흘렸습니다. 그 쓰러졌는데 그 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무엘 마펫 박사인데 한국 이름이 마퍼삼열 박사고 이분이 평양에서 숭실대학교를 세운 분이고요. 한국의 초대교회 큰 역사를 이룬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피투성이가 되겠습니다.

0: 그걸 전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딱 때려보셨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은지 모르겠다. 오늘날 밤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던 사울처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위험을 피해서 원산으로 편안을 갔다가 다시 또 한 번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윌리엄 수알른 선교사를 만납니다. 수알른 선교사님이 그를 보자마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때 주님의 은혜로 그 꼬꾸라졌습니다. 29살 나이에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돌을 던져 다치게 했던 마포 삼열 박사를 찾아갑니다. 마포 박사를 찾아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제가 당신에게 돌을 던져서 상처를 입히고 이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마포 삼열 박사는 그를 품에 안고 같이 울면서 앞으로 함께 주임을 하자. 그래서 이 깡패였던 이기풍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주의종이 되는데 평양일 때 깡패가 변해서 목사 됐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그는 장대원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한국 최초의 7명 목사 가운데 한 명이 돼가지고 그 당시 언어와 풍습에 따라서 마치 외국같이 여기고 있던 제주도의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가는데 그 목포에서 출발해서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 전화를 당하고 어려움 겪고 또 제주도에 가보니까 완전히 미신으로 가득 차서 이상한 서양 도를 전한다고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에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섬겼는데 뱀 귀신을 섬겼습니다. 구렁이 귀신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님이 1950년도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보니까 해녀들이 집집마다 구렁이 귀신을 신을 섬기는데 물질하러 가기 전에 그 안방에다 음식을 차려놓으면 구렁이가 내려와서 그걸 먹고 밤에 들어와서 또 그걸 젖히고 또 음식을 차려놓고 그게 해너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구렁이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아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막 돌을 던지고 뭐 피청해야 되는데 그 어디 가서도 병자를 치료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자 복음이 제주 전역에 전파되어서 13년 동안 제주에 3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1942년에 그는 마침내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의 딸에게 이사례라고 하는 권사님에게 남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례야, 첫째 내 친구가 아주 슬프고 고통을 당할 때 즉시 그 친구의 슬픔과 고통을 내 슬픔으로 바꾸어 생각하고 즉시 그 친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잘 참되 10번, 20번 혹은 50번이 아니고 100번이라도 참고 견디는 것을 간단하게 100인, 100번이라도 견디는 인내이라고 한다.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언제나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고 내 친구를 항상 칭찬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깡패였던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교훈을 가정에 남겨놓아서 그 딸이 이 내용을 다 기록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잠깐 아침 한개처럼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데 예수 잘 믿고 제자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받는 주님의 견인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6181-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부산 전화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상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말로 표현돼 나오기에 늘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며 사는데요. 그 많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삶 또한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의 삶이 아름답게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려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요. 그래서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이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에 예수님을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기쁘고 등등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호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 제도로 이름이 바뀐 호적은 가족 구성원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새로운 자녀가 가족으로 태어나면 출생 등록을, 결혼하면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 기록 역시 이 호적에 모두 남습니다. 부모가 호적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제대로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무호적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호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이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새 이름이 약속의 징표인 흰 돌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늘나라의 호적에 등록되기에 합당한지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의 약속을 따라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잘못된 종교생활로 하늘나라의 무호적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하고 낮이나 밤이나 늘 행동과 마음을 조심하며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 주님을 믿어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게 하소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로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확인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가다시 코러스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테너 박인수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센터 오늘 이 시간은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뻔했던 어떤 한 남자, 즉 아버지가 겪은 그런 기적의 그런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이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나로 다시 오셨다라는 것은 전에 오신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이적이 발생했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앞에 그 2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장 사이에 가나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별히 그 도시의 사람들은 기적에 관심이 많았어요. 기적에 관심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이 갈급한 몇 사람이 있긴 했지만은 그 외에는 이 도시의 그런 바쁜 삶에서 간혹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적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졌다가 이내 그 관심이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고향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낙향하시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리게 되시고 거기서 잠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고 그녀가 복음을 전해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한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 다시 가나로 오신 것인데요. 그런데 왕의 신하, 오늘 본문에 몸이 아픈 그 아들의 그런 아버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왕이란 유대왕이 헤롯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헤롯이라 이름한 왕이 4명 나오는데 그 중에 4명 다 모두 나쁜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 이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갈릴리 그리고 요단 동쪽을 다스렸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그런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도덕하고 권력지향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포악한 왕의 최측근, 요즘은 말하면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왕의 신하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그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당시에 힘이 있고 세도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에서 동쪽으로 34km 되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이 사람이 걸어왔는데 요즘으로는 차를 몰아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당시에 이 성인 남자가 거의 낮에 종일 7-8시간을 걸어서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짧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단숨에 걸어왔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는 아들 대신 아프고 싶을 정도의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컸었을 것입니다. 오늘 49절 말씀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성경에 아들을 뜻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피오스고 하나는 파이디온인데 여기서는 파이디온이 쓰였습니다. 7살 미만의 그런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라에 힘 있는 그런 관료인데 사람을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좋은 의사를 또 연결해 주었을 것이고 많은 약도 써봤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당시 갈릴리 가나에 널리 퍼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소문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수십 킬로미터를 단 한 걸음과 같이 가나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공직자로서 매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아들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않았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이름도 처음 들은 이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먼 거리를 마다하고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참으로 이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아들 살아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찍 출발을 했지만은 오후 한두 시는 되어야 예수님이 계신 그 곳 가나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땀이 흠뻑 젖은 상태에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47절의 말씀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가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오늘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앞에 부분에 He went to him and begged him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Begged him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은 간절하게 청하는 것, 비는 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나로 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막상 만나게 되면 입이 떨어져야 될 텐데 무슨 이야기부터 할까 여러 생각들을 생각했고 또 사람들의 그 시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했던 것들 모두 잊어버리고 그저 내 아들 치료해달라고 내 아들 죽게 되었다고 청하고 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왕의 신앙만이 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 사이를 몰려와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가서 그의 체면도 위치도 잊어버린 채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8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그가 예상했던 그런 답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믿음에 응답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은 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왕의 신하만을 놓고 이 표적과 기사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시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도 치유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과 기사에 집중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막 떠나와서 잊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표적과 기사만 또 구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대로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이 왕의 신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그러므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바로 예스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예수님의 그 첫 반응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절박함과 간절함의 때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왕의 하인 아버지의 그런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이 간절한 모습을 통해서 기적만을 구하는 지난날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그 무엇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그 간절함에 기도한 그 모습들,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더니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앞서 48절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그런 예루살렘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탐탁하지 않음을 이 왕의 신하를 보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 표정이 환한 그런 웃음으로 바뀌셔서 매우 기뻐하시며 이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제는 무엇입니까? 미래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 현재 살아있다, 치유될 것이다, 치유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치유될 것이 같다가 아니라 치유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치유되었다고 이야기하시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원래는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서 안수를 해서 아들을 낳기려고 자기 나름의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는 아닌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선포해버리시는 거예요. 사실 이 고위층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뭐 외관상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은데 예수님은 그에 비하면 서민 중에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입장이 바뀐 듯이 예수님이 그에게 가라 나왔다 하시니 좀 이 왕의 하인은 나름대로 지체가 있어서 좀 뻘쭘하고 민망하고 어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자신의 지위, 자신의 그런 외적인 모습들, 다른 사람의 이 시선 이런 거 생각 안 한 지 오랍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이곳 가나안까지 올 때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지금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지금 아들에게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땅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죠. 가시떨기의 밭, 돌짝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되었다 얘기하실 때도 그 마음에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땅은 다릅니다. 좋은 땅은 그대로 씨앗이 떨어져서 바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하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응답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오는 날 우리가 한 번 볼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그런 필요와 아픔을 알아주시는 그 긍휼의 눈빛을 한번 마주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주님을 보는 순간 그는 그만 마음이 스르르 녹아 버린 것입니다. 이 아들의 질병의 고난에 대해 이 아버지의 이 육의 눈에 비늘 또한 벗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그런 하늘나라의 빛과 영적인 세계를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자신의 집까지 직접 기도하러 오지 않으셔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 생겼으니 말씀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요. 이 하루 종일 34km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갔는데 만약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집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집으로 못 가죠.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든 예수님께 매달려서 다시 나아갔겠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것도 아니지만 그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믿음 하나 가지고 순종할 때 놀라운 치유의 응답이 온 줄로 믿습니다. 51절의 말씀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이 왕의 신하, 즉 아버지가 다시 이 고향의 아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쉬운 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가기는 하지만 하면서도 한편에는 마음이 어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났고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들었고 청했고, 이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즉 가나에서 이 왕의 신하가 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도 마치고 가는 여정이 중요해요. 시간이 걸리니까 문제예요. 막상 믿음으로 기도는 했지만 과연 내 아들이 회복될까? 혹 이 아버지 아내는 아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런 우울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집에 환우가 있으면,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 가족들도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이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이것도 다시 도지는 건 아니야. 그런 생각들도 들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왕의 신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며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손도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고객도 만나게 되고, 또 내 맘만 같지 않은 그런 동료들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일은 일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걸어가는 그런 기다림과 인내의 순간은 정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영적인 그런 성숙의 시간인 것입니다. 중간에 이제 포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때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미혹의 소리를 듣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도 한몫합니다. 이제는 해봤자 소용이 없어라고 하는 냉랭한 시선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 날의 기다림은 영적인 전쟁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그래서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반대로 기도는요, 상당한 그런 적극성을 띠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요, 전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지금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한가운데 20대에 찾아올 수도 있고 40대에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두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바로 가나라고 한다면, 예수님 만난 곳이 가나라고 한다면 응답되는 곳은 가버나움의 그 중간에 어느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데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평생 생기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런 전투력과 믿음의 굳건한 근육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간이 있어야 굳건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기도와 이런 기도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절대로 그런 믿음의 단단한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굳건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한 번도 통과하지 않았거나 그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와 그 아들의 그런 회복의 그런 스토리는 우리에게 포기함이 없는 그런 끈질긴 기도의 신앙의 모습을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인이 제대로 도착하셨나 그 가정의 가족들과 신하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종들은 자신들의 주인의 아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아, 우리 주인이 지금 저 멀리 가나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그걸 뒤쫓아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로 보면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 아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음성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혹은 묵상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너무나 유명한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우격다짐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어떤 약속을 어떤 그림을 확증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상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하인들은 이미 그 아들의 그런 회복의 치유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인들은 그 집에서 아들 치유된 것은 보았지만 믿음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몰랐어요. 그런데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아버지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있었어요. 즉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그 고향에 있던 그 하인들은 실상을 먼저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주인과 하인이 서로 만났을 때 믿음과 실상이 만나는 거예요. 즉 믿음은 곧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하인에게 듣고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점을 묻게 되는데요. 52절의 말씀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대답을 알고 물었지만 이 하인의 대답은 역시 7시였습니다. 7시에 열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제 7시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 유대력의 시간은 7시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였습니다. 전날에 새벽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이 아버지는 놀랐겠어요. 와, 주님은 살아계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믿음은 실상이구나.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체면도 다 잃어버리고 그 신하의 손을 붙잡고 그 감격의 기쁨을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아들은 바로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하인 사이에는 시간의 거리에 그런 간극이 있어서 이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에 그 공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와 그 기도의 응답이 될 때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저 하나님 기뻐하신 바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 이미 저 하늘에서는 응답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의 응답을 성취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빠른 응답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이미 열납하시고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실상이 응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기도한 것의 응답, 그 실상을 확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인이 아드님이 나았습니다라고 했고 주인은 너무나 기뻐하며 놀랐습니다. 그 뒤에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은 그 주인은 하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어 그 전에 그것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이 정말 얼싸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인해 뭐 여보 수고했어, 아버지 감사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아버지는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53절의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그 간증을 듣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온 식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표정에 머문 것이 아니라 기사와 구원이 함께 임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도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구원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반부에 헤론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 멤버의 이 헤롯 왕의 젖동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그런 치유의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왕의 신하 혹은 그 측근분들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이 일어났대라고 하는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왕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이들 중에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그런 멤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셨다면은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바로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 아버지처럼 어렵고 힘들 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 침체되어 가만히 있지 않는 신앙,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새벽부터 출발하는 그 열심 있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521-8800번 안락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돼지떼에게조차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간구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반해 그 지방 사람

0: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정작 내 삶과 내 재산을 흔드실까봐 그분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돼지 2천 마리보다 아니 당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주님을 밀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구세군 포항교회 김규한 사관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오늘도 기쁨의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성도의 삶이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한 유월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격변의 시기에 있는 이 나라에 새 희망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능력의 주님, 위기의 대한민국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들이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경디 김경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경에서 제일 도전받은 말씀을 뽑으라 라고 하면요, 저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드린 여인의 이야기를 뽑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라고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예수님께 향품과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돌려받을 것이 없어도 아낌없이 전부를 드렸어요. 받을 수 있는 게 없어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바로 여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아주 특별한 이 아침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송경민 목사님의 가장 귀한 삶 찬양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책의 겸비 김겸 PD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 이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를 삶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제가 도전받은 말씀으로 늘 꼽고 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법칙과는 이 이야기는 참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등가 교환의 세상입니다. 내가 10을 주면 10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시대이죠. 그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등가 교환의 법칙, 신앙에서도 동일할까요? 내가 10을 드렸으니까 주님께서도 10만큼의 복을 주셔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10만큼의 복을 받았으니 10만큼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참 신앙 안에서는 이 법칙이 통하지 않는구나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임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부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어쩌면 진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찐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 아침입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선포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찐 사랑,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아침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말씀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이 아침 오늘 어제 선거를 마치고 오늘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아침인데요. 조금은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충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전하는 이 아침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7508번님께서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도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난 고민을 했었는데요.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내 작은 것, 남들이 봤을 때 에게 라고 할지언정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 그것이라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내어드

드리는 것이 그 시작인 줄 믿습니다. 7508번님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함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아침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마음속 결단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홀리원의 그럴 수 없을 때 그리고 가이 팬로드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오늘의 코너죠. 소속 프로젝트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소소하지만 소중한 따뜻한 복음 스토리를 전합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소소 프로젝트. 소소하지만 소중한 복음 이야기 소소 프로젝트로 오늘 아침 함께합니다. 작지만 단단한 복음의 씨앗 바나바하우스와 함께하는 농촌선교 이야기 농촌선교 프로젝트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인사 나눠주실까요?
1: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방송,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는 바나바하우스의 이강용 장로입니다.
2: 네, 박준 집사입니다.
3: 주문의 장로입니다.
4: 최정윤 간사입니다.
5: 박미소 성도입니다.
0: 네, 우리 주원회 장로님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릴게요.
6: 네, 주원회 장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멋진 다섯 분과 함께합니다. 제가 2주 만에 만났는데 6월달이 되었어요. 새달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바나바하우스 분들의 표정이 더 밝은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일까요?
1: 네.
0: 좋습니다. 저는 바나바하우스 분들이 오시는 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나바하우스 분들이 방송 홍보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7시 땡 하면요. 이렇게 3652번처럼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나바하우스 화이팅! 이렇게
1: 화이팅!
0: 응원 문자가 7시가 되자마자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바나바하우스 분들의 이 홍보 열심 그리고 그 마음 어디를 향한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시는 이 마음이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전해져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7208번님, 1692번님도 오늘 바나바우스 기다렸어요. 바나바우스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6월을 맞이하셨는지 우리 장로님 한번 네. 나눠주실까요?
1: 아, 네. 저는 누가복음 10장, 11장, 12장, 13장을 보면서 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고 또 사역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0: 아멘.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6월 달을 맞이하셨다.
1: 네.
0: 너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바나바우스와도 이광윤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 마음을 지금 또 전하기 위해서 이 아침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하시면서 그렇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지라고 함께 고개 끄덕이시고 또 함께하시면. 그 마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바나바우스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의 퀴즈, 몸풀기 퀴즈 한번 드리면서 출발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나바우스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퀴즈 한번 나눠주실까요?
1: 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던 장면입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세의 팔이 점점 무거워졌죠. 혼자서는 끝까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모세의 곁에 서서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3: 자, 문제입니다.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며 함께 승리를 만들어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0: 네,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며 함께 승리를 만들어낸 한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1: 1번 아론.
0: 2번
1: 베드로.
0: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바나바우스에서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간사님 어떤 선물이죠?
3: 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하기 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든 네, 종합 영양제입니다.
0: 야, 종합 영양제. 네. 이게 너무 귀한 거여서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던 장면이에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그 손을 붙든 자들이 있습니다. 도운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 두 명인데요. 한 명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1번 아론, 2번 베드로.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퀴즈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하나 둘씩 보내주고 계시는데 조금 더 저희가 선물을 많은 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힌트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에 했던 그 사인 동일할까요? 힌트가 준비된 분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힌트를 드린다 했는데 네, 장로님.
1: 네. 이 사건은 구약에 있는데 네? 베드로는 어디에 신약에 있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에 나온 성경서 사건이죠.
1: 네.
0: 그런데 1번과 2번 구약과 신약 인물 한 명 한 명이 나왔어요.
1: 네.
0: 자, 과연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의 장로님도 힌트 한번 주실까요?
4: 저는 그 모세와 같은 식당에서 한 집에서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0: 그래요. 자,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252번님께서요. 종합 영양제보다 바나바 식구들 목소리가 저에게 비타민입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바나바우스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볼게요. 주 예수 이름 높이며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소속 프로젝트 바나바 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31분 40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몸풀기 퀴즈 드렸습니다. 오늘 몸풀기 퀴즈 모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출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던 장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밀리기 시작했을 때 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퀴즈였어요. 오늘 장로님께서 정답 바로 발표해 주시고 문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1: 정답은 1번 아론입니다.
0: 네,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과 홀 이었죠.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받쳐주었기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면서 또 여러가지 이야기들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0625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2: 1번 아론입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네 팔을 듭니다. 바나바우스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5252번님은요. 제주도에서 지금 부산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 또 5798번님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우리 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3: 네, 샬롬. 함께하는 동역자와 협력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언제나 좋은 통역자가 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답 1번 아론입니다.
0: 네, 우리 5798번님의 결단과 함께 정답 보내주셨어요. 저도 언제나 좋은 통역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라는 마음까지 함께 나눠주셨어요. 우리 또 2934번님도 정답 함께 보내주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3999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미소성노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4: 네, 1번. 지금 이 시대에 바나밥 하우스 농촌사역팀이 아론과 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농촌교회를 위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손을 내리지 않는 바나바 하우스 농촌 선교 사역이 진행되기를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우리 3999번님께서 오늘 이 퀴즈를 드린 이유를 정확히 맞춰주셨어요. 우리 바나바 하우스 농촌 사역팀이 아론과 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에 그리고 또 수많은 아론과 홀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퀴즈를 드렸는데 우리 3999번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제가 개별로 연락드릴 거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나바하우스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 어떤 이야기로 꾸려질지 우리 박준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3: 네, 저희 바나바하우스는요 농촌 선교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요 사실 양산 지역에서 22년 동안이나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하우스는 어떤 선교단체인지 좀 부산국동방송 애청자분들께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후원해드린 분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동역자분들의 사연을 좀 담아서 말씀드리면서 좀 바나바하우스는 이런 곳이다 라는 걸 좀 애청자분들이 생각해주시고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방송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0: 네, 바나바하우스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사역들을 펼치고 있지 또 어떤 곳이지 라고 오늘 조금 더 깊이 풀어가는데 우리의 목소리보다는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바나바하우스가 섬겼던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바나바하우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바나바하우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가고 있는지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귀 쫑긋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바나바하우스가 그동안 복음의 발자취 앞서서 22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해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수많은 분들 중에 처음에 어떻게 이 바나바하우스와 인연이 되었는지 그리고 함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오늘 귀한 세 분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5: 할렐루야. 저는 24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있는 고속한 선교사입니다. 현재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복음을 위하여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습니다. 바나바하우스 이광년 대표님과는 약 20여 년 전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첫눈에 반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저희는 첫눈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음이 통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같은 비전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20년은 넘는 생활 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사역의 길이 늘 쉽지는 않았지만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하며 동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단순히 이 땅에서 만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하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인연에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깊어만 졌습니다. 돌아보면 이광용 대표님과의 만남은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걸어올 수 있었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6: 동남 양산 지역으로 이사오면서 바나바우스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나바우스는 양산 지역의 복음화와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아주 좋은 강사진을 모시고 신앙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던 일입니다. 또 청소년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 집회와 바나바학교 그리고 장학사역에 아낌없이 헌신하셨던 모습도 깊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귀한 사역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들,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았고 저 또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0: 있습니다. 이후 저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바나바우스는 저를 비롯한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해 장사역을 계속 이어가 주셨습니다. 그 성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고요. 그 사랑과 헌신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바나바하우스 장학생 김성훈입니다. 바나바하우스 대표이신 이광용 장로님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분이었었는데요. 사실 저는 대학생활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했었습니다. 가끔 끼니를 거르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장로님께서 저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는 저를 바나바 장학생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의 대학생활은 이제 밥도 잘 챙겨 먹고 야식도 이따금씩 먹을 수 있어서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제가 대학생활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나바 하우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우리 귀한 세 분의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고석환 선교사님, 김성진 교수님, 그리고 김성훈 대표님께서 이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살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바나바하우스가 농촌교회 선교만 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필리핀에서 편지가 날아오고 대학생 때 내가 돈이 없었는데 야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도 받았고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섬김의 자리가 있었고 이후 신학대학원까지 우리 김성진 교수님은 이렇게 진학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나바하우스의 사역이 농촌 선교 사역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 네. 저희 바나바하우스는 2002년도부터 저 하나님 나라의 보급대라는 그런 정책성을 가지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꿈을 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찾아서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2: 하나님의 꿈을 꾸는 꿈을 꾸는 자들을 찾는 사역들 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보급대의 역할을 감당한 바나바하우스. 이 하나님 나라의 보급대라는 말이 참 여러 방면으로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된 것 같아요. 농촌 선교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그 어느 곳이든 바나바하우스는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역단체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참 여러 방면으로 섬김을 이어온 바나바 하우스의 순간들이 지금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전에 이런 이야기들 첫 만남의 순간 그리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들으시니까 우리 이강윤 장로님은 또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4: 네. 먼저 그 하늘 친구 우리 고숙한 선교사님은 그 시한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혈액암으로.
2: 네.
4: 근데 그게 22년 전인데 근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 이야기 중에 뭐 개인적으로 제 정말 소중한 친구인데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달아 없어지겠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 김성진 교수님은 정말 이 시대에 저는 한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은 그런 정말로 훌륭한 신학자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금은 고려 천안 천안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학생들을 잘 신학생들을 잘 가르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성원 대표님은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또 카이스트에서 정말 그렇게 뛰어난 그런 연구원으로 그렇게 계시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모두가 다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으로 너무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정말 잘 섬기지 못해서 그렇고 더 잘 섬길 걸 하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듭니다. 다윗의 새 용사는 다윗의 그 탄식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 성 옆에 있는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게 저희에게 주어진 그런 마음입니다.

0: 마음인데 우리가 정말로 잘 섬겼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기도와 순종에 힘쓰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아쉬움과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1: 네,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솔직한 마음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저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바나바 하우스가 하나님 나라의 보급대의 역할을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섬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녀들은 이 부모님께 받은 것들을 한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잖아요. 네,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겨주셨기에 지금 시간이 지난 이때에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함께 해줘서 그리고 섬겨준 것보다 더 잘 자라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이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자가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나바 하우스가 함께했기 때문에 이 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보급대가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9102번님께서 20년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달려오신 길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5252번님 저도 청년 시절 바나바하우스를 통해 장학금과 기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주교회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사역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시작은 이 아론과 홀처럼 그들을 지원해주고 또 지켜주었던 바나바 하우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역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가 조금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소라고 보내주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이윤아님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공부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느껴지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하우스와 사역을 함께한 지 6개월이 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하우스

0: 하지만 바나바 하우스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평소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현실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부분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었지만 요즘에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농촌교회 선교 사역을 하며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근심과 걱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되 결국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네, 결국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길 원합니다. 라는 우리 미소 성도님의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는 것 연습 배우고 있다라는 마음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도 새롭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소속 프로젝트 바나바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간 아침 7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하우스가 섬겼던 그리고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꾸려가고 있어요. 곁에서 지켜봤을 때 바나바하우스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제가 현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도시와는 달리 농어촌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교회 역시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어렵게 사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하우스가 농어촌 선교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의미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와 도시 사역에 관심을 가질 때 바나바하우스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나바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려운 곳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이든 한국이든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바하우스의 농어촌 선교가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쳐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느낀 바나바하우스의 진심이고 큰 매력입니다.
3: 저는 바나바하우스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강영 장로님을 비롯하여 바나바하우스를 섬기고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입니다. 2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물질과 성김과 기도로 헌신해 오신 그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과 열심이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였고 앞으로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1: 네, 지쳐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마음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외면치 않는 바나바하우스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다 라는 이 표현들 참 바나바하우스를 향한 그리고 바나바하우스와 함께하면서 느꼈던 이 마음들이 참 응원과 기대의 소리로 들리는데요. 이 외부에서 또 함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바나바하우스 사역자분들의 그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의 본질, 그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간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 네, 바나바하우스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명의 본질은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4: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의 사역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0: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또 농촌교회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복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나바우스가 놓치지 않을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날마다 되새길 중심이라는 사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단체가 이 복음의 전함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끊기지 않도록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소라고 남겨주시면서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잔잔하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나바우스가 어떤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나눠주실까요?
2: 네, 먼저 저희 바나바우스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저희 선교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장학생들을 위한 보급사역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농촌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을 열심히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사역들을 디딤돌 삼아서 또 매년 두세 차례씩 복음버스를 타고 농촌에 계신 저희 분들을 모시고 복음여행도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동역해 주시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쉼없이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1: 아멘. 네, 앞으로 바나바우스를 통해서 이 복음 여정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꾸려가시겠다라는 기대감이 부어집니다. 이 여정 속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함께하셨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샵0933번으로 소소라고 남겨주시면서 함께하겠다는 마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이제 방송이 한 1분 30여 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광윤 장로님,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인사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얼굴에 웃음이 그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을 쉼없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멘. 5476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많은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바나바하우스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땀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한 위로와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사역 실은 한 시간으로 부족합니다. 날이 새도록 이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짧게 맛본 이 사역과 이 은혜 속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그 마음 계속해서 표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소라고 남겨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고요. 바나바우스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저희는 이 마음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고요. 오늘 바나바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우리는 지금이라고 외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4: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0: 방관하지 않는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1: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얼굴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해운대 자동 대청로에 위치한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입니다. 레디언트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는 영어로 빛나다, 찬란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다. 저희 레디언트 처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하심을 찬란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앞으로 몇 달 동안 다윗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 시애틀로 이민가서 약 4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작년 2025년 1월에 해운대의 레디언트 처치를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에 대해서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빼고는 가장 많은 성경에서 기록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장, 2장, 역대하 11장에서 29장, 약 60장의 성경에 걸쳐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가 지은 시편은 최소 70편에서 87편에 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편 150편 전체에서 50%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편들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우리 모두의 영적 모델이자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때의 주님의 교회가 성령을 통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화려한 영웅담과 가슴 아픈 스캔들 그리고 위대한 권력의 역사가 교차하는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이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찾아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그의 마음 중심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씨앗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살펴보면 킬바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킬바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적 주파수를 온전히 맞추어 그분의 뜻과 의지에 내 마음을 합치시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 왕은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버렸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맞추었기에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감정을 넘어 지성과 의지, 결단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을 뜻합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부터 품었던 순종의 태도와 처절한 실패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돌이켰던 위대한 영적 결단력은 바로 이 깊은 중심, 레바브,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등장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A man after his own heart 라고 번역됩니다. 여기서 전치사 after 단순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뭐를 추구하다, 누구를 모방하다, 누구를 쫓아가다라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표현이 나타내는 다윗은 결코 결점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기를 열망했던 사람을 뜻합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사랑을 고백했던 다윗의 삶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근간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왕이라는 높은 직위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온유함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얼마나 자라났는가로 자신의 삶의 진정한 성공을 측정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윗의 삶의 다섯 가지 시즌을 보게 될 것인데 다윗은 평생 인생의 모든 시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직접적인 사랑의 선포를 고백한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 역시 외적인 세상 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아야 합니다. 둘째, 인생의 뼈아픈 실패와 연약함의 순간에도 다윗은 즉시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합니다.

0: 돌아가며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결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라린 실패와 중대한 범죄를 경험한 후에도 영적 낙심에 빠져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깊은 회개를 통해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만을 붙들었습니다. 삶에 어떤 연약함이나 무너짐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위대한 신앙의 모델이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성공을 정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성공한 자이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의 목적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주님이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렵고 주변 환경이 나를 강하게 압박해 올 때에도 사울 왕처럼 조급함에 빠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작고 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며 오직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하심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고 무조건적인 주님의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이키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정체성을 세상의 조건이 아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두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324-5958번 빛나는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FABC 게시판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부강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6월 7일 주일 오후 7시 포도원 교회에서 귀국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80-28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6월 18일 목요일 수경로 교회에서 2026 부울경 통일소망축제를 개최합니다.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 그리고 특별 전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40-467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교회가 7월 첫 주부터 사역할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대 사항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 또는 010-5336-696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교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신교회에서 제8회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005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이야기도 하고요. 6장으로 넘어가면 부모와 자식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또 상전과 종, 뭐 우리로 말하면 직장의 어떤 그 서로 직장의 어떤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빗대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쉬운 성경입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도대체 우리 가정의 어려움의 시작은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목사님 내가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 그렇게도 안 된 어떤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가정의 시작은 가정의 위기의 시작은 복음의 부재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좀 다시 기억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복음으로 살아나는 가정,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복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자, 이 제목에 맞게 몇 가지 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노희전주 목사님 이 제목에서 이건 폭탄 선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냐하면 당시 이 첫 번째 이 본문의 독자가 로마 치하에 살고 있던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의 문화는 그야말로 가부장적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우리 시대의 양반 문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가부장적이고 서열을 따지고요. 사회 구조 자체가 그랬어요. 서열 중심이었던 그 사회. 그런데 그 서열 중심의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종이 뭡니까?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에게 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좀 죄송합니다만 용서 드리십시오. 그 당시 여성들의 지위가 그랬어요. 여성들이 남성에게 굴복하고 일방적으로 엎드리고 그야말로 힘과 권력의 논리가 그대로 지배받고 있던 시절이 바로 이 로마가 통치하던 이 시절이고 그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은 피차 복종해야 한다. 서로 복종해야 한다. 근데 그 복종이라는 말 앞에 피차라는 말을 붙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예,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은요. 뭐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이 강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복종이라는 말 이것은 그야말로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아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내 자유를 침해하거나 내 권리를 제한하는 그 어떤 권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종은 억압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복종은 강요된 굴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복음적 자기표현이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누가 내 권리를 침해했다?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부산시청 앞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빗개 들고 그래도 부산시청은 부산 사람들 양반이에요. 서울 한번 가면 그 시청 앞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빗개 들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침해받은 것, 자기들이 침해받은 권리를 좀 돌려달라고 여기저기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 여러분 시청 앞만 그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뭐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왜냐하면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예. 누가 내 권리를 침해한단 말입니까? 그런 권력, 그런 권위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억압받는 것과 동일시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은 강요된 굴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복음 안에서 자기를 자발적으로 낮추는 어떤 그런 복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냐면 절대로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왜 목소리가 자꾸 높아집니까 여러분? 왜 자꾸 높아집니까? 내가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져야 된단 말입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목소리만 크게 하면 다냐 이러면서 말이에요. 자존심을 절대로 굽히지 않죠. 내 안에 저 사람에게 복종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끝까지 그래서 뭐 어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조금 더 큰 소리로 마치 마냥 총을 쏘았다. 총을 쏴? 나는 기관단총으로 쏘아버리는 거예요. 기관단총으로 나에게 이야기했어? 폭탄을 떨어뜨려버린. 폭탄? 원자폭탄을 떨어뜨려버린.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왜? 이 기싸움에서 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물러나면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다고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게 대해서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그 기싸움, 그 팽팽한 기싸움. 바울은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배우자에게 혹은 뭐 자녀에게 혹은 뭐 부모에게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숙이고 하는 그 이유는 그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도덕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뭐 인격적으로나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 뒤에 계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복종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 그분께 복종하고 그 사람을 우리 가정에 세우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가정에 세우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분의 은혜를 깊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뭐예요? 이기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 절대로 허용하지 않던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순간에 그분께서 그 주님께서 세운 우리 가정에 나와 함께 세운 그 사람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권위에 우리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왜 일어납니까? 소통 부재입니까? 물론 소통이 안 되는 거 있어요. 뭐 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말이 잘 안 됩니다. 소통 부재 뭐 말의 기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뭐 처음에 막 이성적으로 대화하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뭡니까? 이성적으로 대화했던 대화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요. 당신 그 말하는 태도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말투 그게 뭐야? 그래서 점점 더 날카로운 말로 던지면서.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아가지고 절대로 물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 평화가 오려면 말을 뭐 어떻게 잘하고 어떤 테크닉이 좀 있고 뭐 이런 거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두 사람의 영혼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안전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에게 지금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으르렁거리고 뭐 하는 어떤 그 둘 사이의 안전지대가 필요한데 그 안전지대를 복음이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당신의 모든 권리 다 내려놓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최성규 집사님이 우리에게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500억이 있다고. 500억이 있는 사람이 뭐 웬만한 거 가지고 아 예 뭐 그냥 그렇게 하세요. 500억 좀 있는데 말. 여러분 조금 전에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500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괜히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났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굳이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하는 자는 결국 그래서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 존재 가치가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괜히 그 사람 앞에서 내 존재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가시면 자존심이 걸린 그 전쟁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부족하게 느껴져도, 예, 내한테 상처 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뒤에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안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가시를 꺾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는 게 패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는 게내 자존심을 구기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간에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만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뭐 내가 더뭐 멋있다, 뭐 내가 더 괜찮은 사람, 근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근사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기까지.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앞으로 잘 복종하겠습니다. 예. 옆에 아내가 있는 분들은 말씀을 안 하고 있네요,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잘 복종하겠습니다. 예, 음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복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런 은혜를 꼭 붙들고 서로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복종을 이루어 갈수 있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치명적인 그런 관계의 지침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우리 남편들만 같이 읽어봅시다. 남편들과 남자, 미래의 남자들, 남편들, 남성들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쉬운 성경입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어깨를 으쓱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압박하기도 하고, 그런 도구로 쓰죠, 이 말씀. 이거 봐라. 복종하라 안 하나 이러면서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전주 목사님 이 대목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편들에게 요구한 이 기준은 아내들에게 요구한 복종의 기준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치명적으로 높은 영적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거 어깨 으스라고 하라고 준게 아니고요. 이게 훨씬 어려워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대목의 제목을 그렇게 적으려고 했어요.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십시오. 근데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너무 섬뜩하기도 하고, 나도 남편 중에 한 명인데 이건 너무하다 싶어 내가 그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사실은 이거 좀 선명하게 표현하면 남편이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셨거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목숨을 버려야 된다. 자기 생명과 권리, 예, 크게 보면 내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어. 뭐 이건 뭐, 예,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예, 알수 없지만 이런 좀 작은 부분, 당신을 위해 내 스케줄을 관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 취미생활 좀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내를 위해 기꺼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할수 있는 건 그거예요. 괜히 할수 없는 거, 내 당신 위해 죽을게. 얼마든지 그 얘기는 할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맞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작게 죽는 게 뭐예요? 내 취미를 좀 내려놓고, 예. 내 안락한 거좀 내려놓고, 내 스케줄 정리도 좀 아내를 위해서 좀 정리도 하고, 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아내들이 고독하고 우울한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남편들이 돈을 못 벌어와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어느 날부터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아내들이 우울하기 시작했어. 고독하기 시작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에게 목사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래서 내가 좀 그렇습니다. 틴 켈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처음부터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온통 죄로 얼룩지고 흠투성인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긴 문장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가 처음부터 완벽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온통 죄로 얼룩지고 흠투성인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씻겨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 마찬가지로 성경적 결혼이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배우자의 허물과 약점을 보며 실망하는 자리가 아니다.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빚어질 그 사람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성화의 과정을 돕는 영적인 조관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남편들이 이것 보십시오, 저것 보십시오, 내가 그러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쏙 들어가게 하는. 원래 아름다워서 내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기대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결국 남편들의 위대한 사명이 뭐겠습니까? 아내를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영적인 정원사. 그래요. 그가 끝까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사랑은요, 매력적일 때,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죠. 근데 매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다가 또 식어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죽고 못 산다고 하다가 어느 날 식어지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보고만 해서의 사랑은 연약함을 품는 사랑이에요. 그거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고, 아름답게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매력이 떨어지면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동안의 그의 매력은 외모에서 어느 매력도 있었겠고, 돈이 많은 것에 매력도 있었을 것이고, 예, 뭐 세상의 여러 커리어들이 매력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 매력이 떨어질 때, 그죠? 예, 이제 더 이상 매력이 없으니까 깨져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는 그런 어떤 매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참고, 권력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그를 사랑할 때 그런 어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매력이 떨어졌든지 그의 커리어가 떨어졌든지 그가 실패했든지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그가 결국 아름답게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편 여러분, 아내의 다친 마음과 눈물 뒤에 숨겨진 그 외로움을 믿음의 눈으로 잘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있습니까? 허물이 보입니까? 연약함이 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 아내가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권리들, 내 취미나 내, 뭐내 어떤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 좀, 예, 조금씩 아내를 위해서 좀 정리하면서 그 영혼과 마음을 잘 살필 때, 그래요. 예, 그 킨츠키 기법처럼 말이에요. 상처는 있었지만 더
이전에 없던 더 아름답고 멋

보십시오. 아내들을 향한 권면인데 22절 그리고 33절 하반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라. 쉬운 성경입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33절입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쉬운 성경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페미니즘의 시대. 여성들의 어떤 그 여성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평등주의 시대. 또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별로 이렇게 페미니즘이나 평등을 강조하는 분들이 인기가 없는 말씀입니다. 오해받기 쉬운 그런 구절입니다. 왜 여자에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성차별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남편을 머리로 세워라고 하는 어떤 그 이 머리됨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절기상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들, 그 역할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본질과 그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완벽하게 동등하십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목적 앞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권위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데 죽기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들이 으쓱할 수 있는 장면도 아니고 아내들이 이것 때문에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페미니즘 운운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등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가정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적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아내는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남편을 잘 돕고 세워주는 어떤 그 영적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지. 오늘 우리 시대 가정이 무너진 붕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정 내에 영적 질서가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스스로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남편들 스스로 폭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가정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그렇게 주도해 나갈 때 가정의 영적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놓든지 아니면 아내가 주도적으로 그 이렇게 남편의 영적인 어떤 권위를 뺏어가든지. 그런데 여러분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먼저 공격하죠. 그때 공격하면서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뭐냐면 아담의 머리됨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남편의 영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속에 살짝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남편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남편을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기 시작할 때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할 때 남편은 그야말로 영적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뺏지 않았나. 내가 뺏어버려가지고 내가 먼저 무시해버려가지고 남편이 그것을 감당해 갈 수가 없어요. 가정을 이끌어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애 같다고. 웃기는 얘기지만 맞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에게 진짜 당신 대단하다. 당신 진짜 멋있다. 당신 덕분이다. 그 말 한마디면요. 죽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남자들이에요.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다. 반대로 남자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능한 존재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다른 사람은 좀 무시해도 그냥 견딜만합니다. 예, 가족을 위해서 힘내야지 이러면서 직장에서 누가 나를 무시해도 이웃이 무시해도 난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아내가 무시하면 그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남자들은 동굴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만의 세상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친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폭군이 되는 것이죠. 남편들을 움직이는 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바가지가 아닙니다. 인정하는 말입니다. 당신 진짜 괜찮다. 멋있다. 대단하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해가지고 진짜 누구한테

0: 인정받고 싶겠어요. 아내한테 부장을 승진했다. 그래, 하면 된다고 그랬지. 이러면서 내말 들으니까 잘 되지. 그 순간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당신 대단하다. 이 시대에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지. 그게 부장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의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이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 존재를 지었다고요. 조금 부족해 보이고 뭐내 마음이 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적 리더로, 가정의 영적 리더로 그 자리를 이렇게 존경의 자리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것이 지혜로운 아내의 태도입니다. 그게 원래 성경의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모습이에요. 세상은 힘으로 자꾸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이 말씀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최고니까, 매력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복음의 사람, 복음의 여인은, 복음의 아내는 존경으로 남편의 영혼을 녹여내고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자발적인 존경과 자발적인 순종. 이건 억압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보다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정을 만드시면서 역할을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그를 리더로 맡기신 거예요. 본래 그 사람이, 그 남편이 그 리더 역할을 잘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경하고 인정해 주고.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치솟을지라도 아내가 존경하고 인정해 주기 시작할 때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우리가 사실은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정으로 함께 이렇게 다 모였는데,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뭐 세상의 어떤 심리학도, 뭐 대화의 기술도 다 좋습니다.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그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십자가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종하려는 이 마음을 회복하시고, 존경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인정의 말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그야말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에 위치한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1677번 신흥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3: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뉴스를 보다 보면 걱정이 앞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참 소중하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 마음 그냥 간직하지 마시고 기도로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지쳐있는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소망을 찾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은 이 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잔향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입니다.
0: 네. 오늘 목사님 하루 종일 아마도 이 선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죠. 각자의 소신과 성향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받아들이시는 마음들이 오늘 아침 조금씩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정말 그렇습니다. 뭐 아쉬운 분도 계실 거고 뭐 마음이 흡족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매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죠.
0: 그렇습니다. 유권자의 눈은 매섭고 때로는 준엄하다라는 것인데요. 정치인들이 국민 위에서 무언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그 권력을 일꾼들에게 쥐어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라는 사실을 또 이번 지방선거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1: 예, 아주 중요한 건데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시민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 지역사회를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당선자들이 정해졌는데요. 저는 유권자,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뽑아줬으니까 알아서 잘해봐라 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위해서 끝까지 잘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지 매섭게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뭐 당선되신 분들이든지 또 아쉽게 낙선하신 분들이든지 정말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목도리 다 쉬셨더라고요. 네. 이제는 선거 유세 때 하셨던 수많은 지역의 공약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묵묵히 실천해 가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참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0: 투표소의 불은 꺼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내가 사는 이 지역사회의 안정과 눈부신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도의 두 손을 힘차게 모아주시는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 위에 살아가야죠. 손경민이 함께합니다. 복음 위해 살리라.